0: 보비 디나르드 데브르도 다 휘마사 어데와 총다 직바디 쳔비 데와 톰마사
1: 초운 워크라 봉친지 체체렌센
2: 자치 덴비 년컨 족부남바 체남비 스크크므성 다르타 체직가 센시 능신반데네 총은 워킬레 롱친지 체체 렌첸킨 통디 체체 렌첸능데 총은 머르글 호차 체미 어게겐 체무 덴축르 지 체체르능비 예레 강친스케 제브다 토피프텐지 스터진지 비그남실 켄추고 세티셰롱시바 멘테데 고티셰지엠비 나바치 티터셈버 르가스시
3: 먼저 뭐 아든 흔터 뭐 마이 니긴지에 마인비 만저스고가 먼저 뭐 아든 흔터 뭐 마이 니긴지에 마인비 뭐 까자다빠자 샤사야 샤사마라토 진유리리데 더비 이게 진유까 까자다빠자 샤사야 샤사마라 진유리리니 지전국 티나다 우주 원지 응아우 남판증가 지금 문제가 문제도 이제 순치가 나나라 좋아차도요 어다 뜨거 좋아들은 너니가리 다 토트게 샤도라다 지나나 좋아 지니나 지운다면 지나 지저도 비 좋아 그정이죠 다로 쿠무서나 다로 저 휘저거 좋아다가 시인저고 구하다 너 안안시 짐조다 함트요 샤 짐조 함트요 디마이나 키 마시네 시주시 시네 야까리 치치라 타이마 니그레라라 코리타 다가모 쿠아데 디 데시 그러 야야 리퀘스트 정화 던 지금은 지 타 초픈 도나 아 리퀘스트 정화 리카 정주 데시 기와 치르 지금은 지 그 하라 타스나 도나 다똥 페유 리리는 거 정화 더 뜨그머면서 뛰드 그거 그거 정화 더 뜨그마라면서 뛰드 닌데 니치죠 휘드가 신조잖아 어머니 와이까 어머니 와이까 지휘지 마저 정화연라 뜨그마마임비마 마저 정화연라 뜨그마마임비마 어머니 와이까 지휘지 마저 정화연라 Sama main bi makar, kya, sha, sa, khatan zuri ni chichad, de zo, kya, sha, sa, khatan zuri ni chichad. Ngonji waayuk, jiriz manza sama yin, yala, chanwa main bi makar, chanwa la manjik, sama la njik, kanra, tukhutiri, jan, za, nga, nya, na, ra, de chute kore kuga nga nga chuka ja tang nya nyuka ka nau ka zau ka rau ka tgata ja nza nga nya na ra de chute kore wa yu ke tsami phayu yin la ma phayu che ma je yin la xiang yi phayu ma je ma yin ba re ani ka yin bi ma xiang yi ke sa phakara Sikmi kaisada pake, nika imbi, nika pavi manje imbi mer, ka ta ta nga nda ra ni. Chi ni sim zi nga chukka, ka ta ta nga nda ra ni. Nika ma imbi mer, ka cha ta pa ca ya wa. Ba wa ba gu ri ri ni ji jian de di zhe ta ta tang a tang ma shen la yang se rong wo de de chi na wen ji ge ji men ji ge wo zo a jiang wa xi ju wo men zhen zhe zhe de yi na ni ta xia pa de yi yong zhe wen ri ya xia pa yong zhe che du ne na ga ke mu ge men da fe me te nu wo ma ji ki gang re wa khmu da fam thnu ma ji ki kan re ta khmu da fam thnu ma ji ki kan re a khmu da fam thnu ma ji ki kan re ま、クムムダファムトゥノウマジイケヨカメカ。だ、ザグヌル、ムジスティタネガマナザグヌル。か、クムムダファムトゥノウマジイケヤレ。ティナヤヌカドンガギチイケレ。わ、クムムダファムトゥノウマジイケヤレ。ラヌワイケギチイケレ。た、クムムダファムトゥノウマジイケカレ。 마리 타크무므다페마트크너라 아크무므다 페메트노 마제 이케 칸라 파레 파레 파 아그므다 시크라 페메트노 마라 요크 메크 지리야 마라 마크무므다 페메트노 마제 요크 나 메크 지 티메노 웨 진센테 녜트나 흔트 모네 냠시로 오드노 마 냠아저 냠게 고알은조 한토라 요카 메크 탄당르 조드 지리야 고아테 간다와 아주레 아랑 크모마토 잠바가 뭔지께 퍼마트께 디나 잠바도 냠토 퍼마트께 저지리야 잠바도 냠토 퍼마트께 퀸주나 야라이나 가 크모마토 흐마가 다와 아마주 간롱가 타토 냠토 퍼트께 남트께 말라 타마토 흐마가 가와 마 아주 다 땅년 때 마사트 그 남아 특그 뒤통

0: 다 센체 더 답적 더 더 쓰가 더 아드체 더 땅 더 쓰가 더 와타 센체 쓰나적 쓴 콘트무가 쓴 와 야라적 젤 스타 젤 누가 젤 와 자적 자 나 메크냐야 자 시그냐야 자 아 자 똥드 제타 또 세고 고가 아자와드제타토메라쿠젤라시와칸드네히타즈시조종우고톤아조종우고톤와살라즈르셀세트노고토사딩게살라즈르셀와라가타가나로응나즈응어자드가다노고토와라가타가나로응나즈응어 와야자트가잔네게제타즈게제촌드그노웨제타기크시노웨젤기크게테나란주제리아와야자트가잔네게제타즈게데와타냐트가냐나루뇨나즈그뇽알랑테노웨뇽알랑테노웨뇽와라나트가나센츠네와나와드나탄디시노웨토제탄디토과탄리코카
1: 哦,對,你就,家寫的我等過,也聽你好,我話的那聽你幾次等到這個的的,那個個呀。哎,我啦打的在線這這啥子個機,我媽媽也把個等。我啦打個那個呢,阿蘭寫個身邊呢,希望到我的,到到呢,去個跟過那個,阿弟,姐 德地論著達著,就把黑機為此著,達著呼音的著,就把黑機為此著達著呼音。我一個嘛呢,嘎達尼呢,人跟你一著著也忙著一個。想著剛剛我的朋友,阿拉呢,嘎達尼個,不過呢我忙著的阿拉呢全部的人的。該著當然吧。 다지게게자당적보레데게자당람바레람바테 쇼차트가니와 회주즈나 주지가 도파가 아마나 니슨 챔피언 크루지드 고노와 니슨 티칸지그느나 모슨 구르 큰다 구르 선보 아트즈느리아 구아다 몬츠 구르 큰다 구르 선보 니슈가 샤나흐샤트누 모슨데라테 니슈가 샤메트크 이츠 샤파탄 히구누 구르텔라테 이즉 샤파탕이라 미키가 산지 존덴데가 꽈라테네 데토니 히구가 티냥아 큰테 고체르트즈르 사오나 세우카메카 고체트 큰테 고체 마레 치사나 치드 땡고고테 고체트다 큰테 고체 마레 큰테 고체다 치드르 다티 린데 아제 카니숑데 티도코테다 큰테 고체트 다 산지 존댄디가 롱아마 테나타 테드트크나 마레 구아데 롱아마 테나타 테드트크나 마 퀴리 자그나 산지 존댄디 셰지즈 타토 크튼근 드나 루어 걸 허녀시 테니 타루 아다 좀비 콤포 마토니 코요네레 크튼근 드나 워무르 소니 시그타이 크튼아 시니 쿠 냠베르 두르제디 아겔로마 드니 shikma dhamangar raja chumbi kumpo thotong nidhu nidhu ta chwa chang nidhu ya kengi luo ge shalai da tarwa raja chumbi kumpo ma thotong nidhu wumen dhiga shikma dhamangar raja chumbi kumpo thotong nidhu ji chadhira nidhu jitin yambi yanga chi kho chadhira nidhu dhacha khotoba khasha tappa ga jitin yambi yanga songi shik nidhu jitin yambi yanga songi ma nidhu di tha ma chho nidhu pukwa shayin dhiga Chis khotan, pukwa shenir kira tangin zina dali datani tiya zhikang rati kishiga lakta po talib maa nara, tha maa chun nara. 다 산지 그거 손 것도네 디테크다 오도 누

0: 디 더와 몸바 흐슴진 고우 기체께 시크나나 탐체 쳔발라 승텔로 그노티다 그난근데트그리 큰다 고제가 리근다다 상지 쩐데 니가 마 뚜따 특초메 터즈네 딱 리디가 그네 참으래 디데 그 리디드는데 사무디네 마르즈노 쭈테나 쭈웨 니케시게 니테나 니게 니케시게 시쿠리 니흥가 디 리디게 능가 리디에 콰 저거 티셔츠 머트가라 킬레 트누리디르 구아타 쭈테나 니시게야 샤메테나 크세티게야 키마테나 아무용게야서 니시로아라 오나마라 나타 카나우치라티 쇼라라 오나마레 뜨무 리디 챵트소니도 오나마레 마쿠츠르나 린디 저화 킬렌트니 린디 참우 킬렌트노 디냐다 린디 킴렌게르 디타오도 시라마타 당화게 나나라 린디 참우 킬렌주티타 참우디네 말레 디타케냐 흔데 꾸르즈네리아 그냥 셰마반트 타타게 까쳔한테 타토라트 모테네라타 아 통화군 쩨테나 무꾸누 초즈네 아, 고치세나 머신우 조드네. 근데 고치라 토카노카 메뉴 조다 커다. 뜻은리야. 뜻은나. 데도 콘데리야. 무데코노. 고야타 근데 고치노 치치. 치치 무데 이히나타 나 머신우 타데 무드토 아히기치 무드노. 셰르미. 그모 손즈드우리야. 아니 있는드노 테쿠고데. 냔신즈나 자트노 까냔드게 냔나즈그닌 까샤크 신나즈그신 냔신즈나 자튼 흐세무고토나 꾸지르 흐토르덴드라 흐토르마 으그아 데나 꾸구네 흐토르덴드노 흐토르마 오튼덩고노가 데나 꾸지르 흐토르데 흐스흐스 까사크 스카 다즈흐츠 흐스흐스나 시시그톤자 팡팡그톤자 아시시시노 크지크시노 시시노 디도나 고제 시 아랑랑가 연된테 아랑랑가 시시구네레 아랑랑가 지크 연데테라 아랑랑가 시시구 토메 아랑랑가 지크 연데테 시시구네 테 카타구네 테 아드기구네레 어테 뇨몽가 두 착근지기냐나 마라 나제 치타나 뇨몽가 두 착당나레 디테케타 아랑제 지 연데나 아랑가 시구네레 아랑 시시구레 디시시타 연데테 뇽시 착당 사태라라 치고드 누진테테레 랭그티누가 스티라라 치고드 누진테테레 티 연데나 치유체테타 티케오노 야 어조이 카자나로 조카 타즈 조 카야 타즈 히 조이드나 알루이 알루 연드구노 조드나 뎀그 브르누토 뎀지 브르 아무튼 알루브르드 고카 카케케 알루브르드 고노 티테라 조이 조르 고노 알루와 젠 젠 고노 티토 테레 야 토조 마능 그 휘저 마나 다이 그 휘저잖아 카카메르 아 카카타 마마 홍게 어그네 흐츠리 에지메 스트 다그나디 시가
1: 我那个我就我我的那么社会那是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나 혈레모데 하야 될지도까 오 혈레모데 하야 될리 담아탐 혼제도노 디 담만즘비 향기드네 디야 담만즘비 향기 군즘비 향기 라자 특자는게 시 고탄 담만즘 시지 향기니가 까빠야 특샤크게 시 따까야 특샤크게 시 쩌드지라 아양 시 따와야 특야 그 양아 사지라 양 따빠야 특샤 따즈시 아양 시트나 아군 시트노 아군 피샤파드 노테레 아군 피샤파데 도제 델레로르지가 사나 테조카 아니 그니 데타 카케크나 요케 유노네 한거 몇 통거 아니 그니 데 따바야 뜨냐 신체니까 저니 자우루 돈데 데타 체르레

0: 아니 때 마토는 마토나 당 오셔가도
1: 세덴지 산군적 분안바 당대 최철린친 동침드니 주 레첸디 좀직바 반디 추등 좀직간 커바 체릉 자키 스타클바 시루 제초 스타클바 아흥적 체릉긴 최치님버 과진치 다디모

0: 릴릴 람뚱 샤무 람니 켈라 카슈고 돈칸
1: 릴릴 람뚱 조무 챔니 켈라 산더브쉔칸
2: 릴릴 람뚱 냔무 냐기 켈라 샘큼 짜리칸

통랑 같은 염치다 되는 거로 남시 다시 큰 거 들어요. 누가 되는 거 자자 소소가 남신이 챈데 지런 속에 주일. 대랑 연거 존업 그 할숙 땅 초록 4000만 체히. 초신 그 4000만 체히. 위수 그 4000만 체히. 고록 4000만 체히. 대만 마루 그 4000만 체히. 대만 다통 땅 황종. 동굴 땅 너도 후두 땅 화농가 자제각인데 차람 정점 밥절에 정치농가 자사클리젠 등락 남탕화네 샘몽절에

조금만 대단한 데지람 등은 선한님 브가스샤 참다닌 아치냠치다 되는 거 사자서 조그 남근이 선대지는 저기질 대랑 이제 그런 미녀람 드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에서 런거 와클람 등디 당가 저리 동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이 집자근 참 된지나 선은이 하라 편선 조소 가시거들에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코노진가 저이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방냠 조시 주가치가 대만 이제 그런 미녀람 드박 당가 선은이 동코 Tongkurni rumungo arkalam tindi tanga, jiri tongchi jabjarang apching asumni, jiri tongchi jabjarang apching abjigan sam, jiri tongchi jabjarag chikor gagan sam, jiri tongchi jabjaraja chichartikan sam, jiri tongchi gibjagan sam, the tongayang tatalam shisu shikunu shinga, kalwanam baganyam joshi juga chiga. Jekrum minilum tibak tanga money chapjago arkalam tindi tanga chile tonchi gibjara ngatang mal jabjani chile tonchi gibjara dingan sam danayang tata lamda shusu sheko katga kalana bagnyam jokshe chuga chiga Jekrum minilum tibak tanga chapjani chakaga arkalam chama denjigre kadoshe chuga Jakunmini lum tupak tanga tsakani na kur mugu warka lam tsamaya denjagri kadushi chukka. Jakunmini lum tuk tuk chik chik tanga salangni da tonga warka lam tsamaya denjagri kadushi chukka.

저 정도 침무슨 돈이나 진동 좀 나를 키고 뭐 대신 그 알랑 쿠르크 한 추가다 아주 다 키고근든 데인지나 아 단드 키무크르근데 무키크르근데 인지나 저나양 아 다 뉴운데 숙지가리다 땅이 아 다 아 능가 저 정도 짐토송이 양 바르고는 더그니 가양 하장 치거스 어 대신 그 아 니슈가양 참아 그냥 죽시고 아 더니 인지나 다 알랑 쿠르크는데 대신 치양 사지라든 요가 Dalong Kunan Yerman Junat, Hopper Dalong Kunana, Sipara Toyotana, Lam Taron Jugodana, Lamni Tokaratan Zenga, Dina, Tokagar, Hopper, Tarko Gochuda, Shurzig Nangadaji, Garakurigar Sekoga, the Moose Las Quatani, Toliger Jerkishana, Chokli Sekoga, Toliger in the Ninjina, da, Gorigar Sejananda, Dan the Mula Sokoyan, Long Kurkan. Daniel Taker the Posaga and the Tejere that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i, Tang

내가 소울. 대안에 저 만지거 근데 이제 나요. 저런 긴 동고노고 만지거 근데요. 랑크르크는 거 조정 하정 토리 더버때 랑크르크는 그 뉴올데 타거트 부사가 다니 데지그나 디땅데 타거트 뉴올 포이더니 이제 나 랑크르크는 거 조정 좀 토송하던 때나 만진데 니와요 허르고니 에 더무윤이 친구 다 랑크르크는 다 조정데 시근 토리 타조 시르그당이나 만지거 근데요. 만족조 하정 그 개체가

0: 야 근데 찬주 데모
1: 어 데모 먼저 봐
0: 데모 인는 찬아 친구 가서 씨 우리 디나 데랑 렌스는 온다 다른 코를 도듬 담고 치고 그런 데가 진히 간다 거네나 디코네 안 참아 가다 지시고다 디나 지 안데 땅 데리다 땅이 양 지 롱코르 그 십실 그 탈는데 양 참아 가다 지나 喂 喂 喂

0: 喂
1: 喂你怎么
0: 哦哥哥
1: 大哥哥哥怎么
0: 啊是是啊听到你的妈妈没个他给的浪行过三句过去的呢浪哭了多的当过去个哥哥进去个疼的娘子嘛看他谁呢
1: 呀哥哥哥怎
0: 么
1: 等到你当你过去等你找这个东西呢才定个浪哭就去过去过年呢等你眼睛个做一场呢可以卡到这个钱呢浪哭个都准备去过年呢等你两个浪哭的多等去过年呢等你说过娘娘是家里有么？
0: 那对。
1: 等到那个时候，啊，今天跟村里头呢，打啊，农村过去些姑娘，干么的都过来打，就农民头刚上村去呢，啊，第一次就都是跟我说着了。
0: 啊对呀。
1: 等到那当地那里，差不多打的农民头刚上个，跟看的打，如果农村看到这笔钱呢，可给农村把根据我们干点的么，休息下子个。
0: 嗯。
1: 打那里那是，阿木的那的当农村把根据我们干点，啊，农村个老古时代等于。garcha samchini kar machik alugu dashi tanga talung kur kirgin bar kijina ata alung kur kirgi alugu da suqa chachin nga jeril da tangi sina chadin yinzi tandum kur kirgi hipshazin kur kirgi chok
0: yari ya
1: tani nga si tani da kirgi alung kur shukpa de yang alung kur kirgi tuktonga bar kijik tangi ta uzu jimdang ka kalwa zina tagir da jik chok mo
0: hmm
1: yari yari yari yari 曾经 그, 그게 롱크도 젠조 같은 꼬리송나 양롱크라 그게 니가 같이 요새 또 먹을 집시하는 것도 욕
0: 그지?
1: 다니다 진정근 소위촌이 양도 무슨 쉐고 그게 롱크르 그 롱군데 지역주 라칸다나 양 집시하는 것도 욕 그리고 다 우주 진정근 칼와빈다나 다 그때 그게 그 주인으로서 돈이 사실 강화서 돈 맡았다 다 그때 롱군데 제 양조 그리
0: 나리야
1: 对那看到你这个是慢慢的上去有一些不够大从马头的干嘛这个在等着龙骨的家呢大可这样我能看到这个不穷的那看到呢你要在感情同游戏的目标是想从从中国追究
0: 那这样
1: 等你大哥我能看到不穷系统来看到你大金的跟所以说你大龙骨的不穷系统来看的너무좋으시라고다그렇게그런그진된그가다듬이찬이그런그그남는저진너무시고그덕정시던가가나남주그런지도나다주디찬남그가가남다니다당진남지다소린치다니다그게쇼지지람덕남지다상상부리이동조고모
0: 아제야
1: 다초나서관데요덕정시죽나칸다니시도그다덕중에하시세통되다그게아람동도무슨거였고제가이총아진정아지도무슨거였고다니시하고는데이제나다덕중시통총아가나디오다리다리치가니다루해고그저라전국철나칸다니가요진드는소이토니그그카바아랑그덕중시통그그힙샤가친지다니다진드는토니그그카바그롱크근콜도등等你出去个，那么几个月没得打哇？等你打六个，他年龄个六十大就参加么参加，你打就这样，感情对的。等你打个的六，龙口六中学可能有的，可能家里边都没得个，龙口这个的六中学，等个餐厅个家里都是当初俺们，家里车子个那打，相当于龙口跟成都解决，等你打龙口个。忙这个的休息的就大大心一下可能我都讲过的等你到底哪里大大心才能讲过的从马克里东或者到中西东中华跟哪里有吗
0: 啊对呀
1: 等你到龙口到中西东中华跟哪可以陆续跟哪些的车你就当那的可以在那个到中西一个位置从龙口卡罗瓦跟那个龙口跟个火路个热物个人们的塞里奥卡米卡这是一个가득다고다치가지만주로직나실이저니지동안되게지저대로모지동로디쟁그긴골도비좋은데근데도그외모디다주더니단골도주그차트다야그동디미스고가
0: 아리야
1: 디스다주더니다그긴골도그득자그모디다주다그자그기신아니고셔그모던난그모나스과다티노그다다준다양그기람골득정시동정화그나디다니다본본덕중시당체와주고단도만세의최총정선도정말제리그러고뭐
0: 아지야
1: 다니다고차크기알람쿠르고카바그제리처제니트가지본지나딱그알람쿠르그덕중도지기고지나알람쿠르그그기찬남도카타지주다니다그기알람쿠르그 그자기 힘도 같이 가지죠. 다니다 아랑고 알랑코라 아랑가 십시 탄식시에 봐. 다다 신고니 시작고노 제 종류 가능한 되기적다리 그게 십시 탄식이고 다다 그게 알랑코를 덕중 시던 시각나 되고.
0: 아리.
1: 다니다 주 알랑코를 진든 거 저희더니 아랑가 알랑코라 아랑 그 도듬도 지키시고니 나디라 칸더니 갑다지나 저기 다른 거는 그 칼로아진 진된 거랑 신나 다른 거 칼로아진 다른 거는 그런 거 지금도 좀 있고 나다 진된 거 걸지고 다 진된 게 지고 걸고 있지 저기나 아랑 근데 그게 그 그냥 그 종류 그 살이 마르글라 되게 진된 거 걸지 기한전이 그게 아랑 그 그런 살이 마르글라 다 맞춤 살이 마르글라 지르고 나다 자 토제 메이 주다 다니다 그게 청동다리 농수 마르글죠 디안진이다 진득 트위터니 그게 방크르크 그딩그 강로요나 디다도 손 상설이 있죠. 데이터가 디한이다 이 칼와 칼와진의 주다 그 초랑 크르크 진진은 그 럭트 메인즈 예니다리 초랑 크르 그르마 쇼죠. 디한이다 주 칼와 그 손동이 정식과랑 크르도 동네지나 길클라카 소유 초다 고추메이죠. 난도 그게 랑크르 그 칼와진 비찬이 또 미소라 칸다니 아마지 그 힙샤들이 다니 한치니까 그렇게 칼로 그 아는 그 민국도 기타를 좀 줬다 훈조진 민국은 요즘에 그렇게 다락 찍은 하나다 니도나 조금어
0: 아리야
1: 담으로 그렇게 한진 달은 그렇게 그렇게 십십 기타도 있죠 십십된 소진의 칼로 그 당수 진대는 소위 전이다 나는 도치나 약국에서 지난데 그렇게 각쪽 지랑 등단이 롱크 소마진 등나 주 같은 그건 메인진 등나 양나 교다 그 던칭고노 메인진 등나 가서 롱크 소마진 등나 그게도 제타 먹는 거 아니 미시 싫은 거 뭐
0: 아리야
1: 로트가 등도 좋아 나다 양이 자르기오노 부디 롱크 고추 롱크 덕중 롱크 도든 그 쇼니 뭐는 많은 무디다
0: 브리야
1: 바르치
0: 테나다고 카르마즈가 제가 무슨 거 같이랑 같이 다 저랑 그러셔 싶을 텐데 그냥 참아 갖다지나.
1: 고송 고송 야야 한 거는 봐. 당가 좋은데니 십시클리스카 리본도 무슨 인다다 대단하다. 다 좋은데니 런던 만족게 진된 게 나서 치료 중고 그 조지나 다 나는 도착에 뒤 그 자그 부정 맛이 고발은 그러나. 적준 정도 하는 거 닌다. 양나 다뜩은 너무 요동나다 그렇게 다 그때 온 십시리 이치니 다양 다냥 그렇게 가도 가서 만한 책을 요금어 다 정모셔리 송당나 초송당 롱크근당나 저친구 다도 요등나 다 저석사시디 용군지당나 다 초롱 군데 그 조지나 닌카도 탈리용 군 어디가 딱딱 단단다 대단하다 주 롱크 칼로아즈기 이나 쇼크 초롱 그런 거 정원즈기 이나 쇼크 도듬즈기 이나 쇼크 다른 거 니우트 송당 롱크 산등 그 리사도 송당이 다다 그 저친구 저든 지금이 그런 건데 스티팅 용당 리팡나 리타용도 십시인다 하정 정리하는 것 지정 담지 전에 동진다 동근나 필요한 건 무슨 것보다 등이 쇼크 너네 정문은 왜 동근나 쓰시냐고
0: 아지
1: 동진다 다니다 랑쿠르 십시지 공부는 좀 북강이 나랑 그 토동 아랑 그 동크라 아랑 그 통 그가 십시지 진도 동근다 아마지를 같이는 되죠 지금 동나다 너무 많이 운동했다. 다 그때 운동 랑크십시 사든지 던던하다. 그렇게 조금 다시 매진다마. 어떻게 지금 뭐 그진다마. 너무 그냥 한 시간 멈춘 거. 이 전도 걸음 뒤터니한 그 뒤쯤 마비한 땅굴이고. 대도나 주 사이 혼디 차친 주선 땅아랑 그 랑크라랑 그 토통 십시 땅치 이 땅이. 아마지 특집 땅이 운동하다 단단히 다 그때 주선 땅이. 가장 뒤쯤 땅지 이 땅 녹은 너무 한수 양욕.
0: 아지.
1: 디 한시더니다 그렇게 다 그 칼로리 연구지 니우트 송동이 징글라나지니오나 독동은 그렇게 마용공원나디 송동 상슬리도원주 단득같이 담마크지 송동도 그렇게 송이 마스타가 마르티용 타그든든 이십시는 고름촌이 롱고름나만 지드 스크용 징글리오토나 다양티츠마가지 그렇게 송당이 좀 송동을 듣고
0: 아지
1: 야진이다 닝콜라스와 성거지기다 그렇게 롱콜라카 다 그렇게 역시 그시하나 되십시오 멍거라 다 스타이 차진다도 그렇게 넘고만 조주 다 그 조지나 닝고 치다오 다니다 다그 다그 야가 상공 비신 교바 더다오 다니다 다그 넘고 그 똑간 조주 그 산조자 다 온다라서 내가 차송도 어렵다는 거나 다 뒤치 통통 거는 넘고 그렇게 다그도 말하고 우리 고리 좀 놓치 그 제가 늦지 좀 너무 그래
0: 맞지
1: 당이시하고는 듯 정말 넘고 중학 콘서트 보고 치와 말하고
0: 맞지 ありや、個人知。てな、てるんでんさなた、ランクとでもたんこしゅくてんでにやんち。あ、たんで、実際そんなもんぐらいやんち、そう、そうそうかりそんなやん。あ、たまじひごのごじんひかんとねな。てひこにてはねんじなやん、ランクしゃしゅくてんでにやんち。あ、じそうがるんで、たまてるんでんさんじりたまかでのご人知。てな、たんじまれんさなしばりがさしかくでも。
2: Yeah,

0: Nienku namba, che tsu di mu yinna. Derang na jirci gavda dambi ci avdan dang, jirci gavda ngawi ci nirsim, wajci gavda ngawi ci nirni, zan mëmr yin. Shunni, shubi sarnjir lecin la nienbar agapsibshi.
1: Zhonggong zhongyang tengge lorji deng caidan yigcha shimjig kengge zomjig shibi, zharim shaibi shetib gorgi Xi Jinping jishila naidi shibi huidib de nyechir zhongyang caidan yigcha huidin kengge huidin shini yayung sen rinpil shi. Zharim na tengge sikyunga mangzi deng dohi jen zhongkong yin la shawan tadak zhe cikisa ang yin. Sani se shawa zhibigab deng yang na zhongyang de lijib shiji geng yin rong, lomtan Xi Jinping tongta warsum de zharim la tongchen deng, zharim la tkikir, zharim la sabshig, zharim la jahkir nangwa deng, zharim damzin deng mangzin deng jete nyerang ge jizhe deng, zawa dantung ge tabji se zawa tanchung shini. Zhongli ge duanyang deng lagling ge rintang dambi zharim shawi shetib arab deng rinba choyshib shi. Lomtan Xi Jinping zhirim shabi shi tibla mgni pelwi jishil gai chin arab deng rinbi jodun jia qi shang deng saba deng nangdun pansim zhula gongba deng sab. Di cairig deng tenbi guni jishig na zhirim yinba deng zhirim de jirhtir gyoba zhirim la jirhtir shabshi riba suki rigbi zhonglik deng lagalin ki nadun gai chin la lan daba deng. Zhirim shabi qinil rangjin taiji nginzin jesib de deng la zhirim damzin khichin jebi chishu saun zhigba deng. Sanjih tawa yangtang zikba deng lagtar xie ba, dirib sarwi tengge mangzu lamshuk se yegpur kyo ba. Mamang mangzu ge tohnang deng jinnang, dihnang jinchil meybar chir deng di, zhonggi lege dengrib janda qi lun kai shang, shtang sa ba, jinn machil bi dohi ge zhongkong yobar xie ba ji la donyang hajang gachin den. Jishil na di di chetun gar ayi yo la, kyonu dum jishil kag nibya gyabdin yo ba deng, lomtan Xi Jinping jig gyaksim liya da zhwaani, nishtung nishtig liya da zhwi war ki nyanshi deng, zongshil, zomig, zibtun, chankulun zibtun suho cadin ikcha gachin vyarar gibchil lagni di bari, di nang jishil kaxi na tang tangbur kyabzhig si bari.
0: Jikim huayu nan zikchin shajir na Zhonghua mergi jib jintil peji deng jewi xtawi jichin shig yin xiang. Deng cuchin jubi bi cinde, lomtan Xi Jinping na shukhang yin bi deng zhongyong gi, jikim huayu nan zikchin shajir di xtayung jia xawi ngakhtar zong di. Sartul rangjin jib lidu na rabdan rinba biwa deng. Chusim xtan shang xitil chiwa, panji chiwa suho ngar shung ma nyongwi, jikim huayu nan zikchin di zhonglik ni liglin war jib. Lorji rangzhin dang, xiong tsam rangzhin, zhiyong rangzhin ji jie mjirduk shung di. Genji dornang xiebi, xiekim ji ngom tsir dang, zhangduk peji ji ngom tsir zhin. Mungher sikhin ba chichi ngari, sarim shamu dang, zhigdur chabi, gdo ji mu, qingbim tsiyo ba dedag changma, hojang da girla. Zhigdir dang da, hojang ga cumu qiliyo bi, zamlang rinbi xiekim larsu la chabi, xganil tamzhi lagbir sila. Kangdong xigni mu sayar xigam ngzil war, darti zhunggui shuk su su ri, xigtub ji huan barwi, hojinga nambi yungsi kibla. Xiang shuk tanggul ji, xienguqab zhangjir deng, liwur dunggu zangwur niya deng xabxi yi kheng kheng. Rachim zidiga mali shuk xigtabung di, zubji nang di, hojinga nambi yin di. Zhongqir ji shanglim ni gikong xiba zamji, zizhung tong tabi, xigkam ji vdishza kimtsang chirtung la kyam di. Xigkam darna huay yun dar, Jijir gongjil shiba nizung rangjil jie huanjur njognir ngang pheji shimba tangtani, jikam kurigam nadun yang nyeri zhin ngunsit jirdi. Tungkong sajun dang bagzuk shishtung sukhya nadun di jintil pheji la cunzin tibi ngunsit jie fshinchir jir. Pheji dang songshchub jitir shidi tenjur gongpil yunggi sam. Nishtung nga lur jajang shangchina dangwi shuji yang gana zhibi Xi Jinping ji, hojing rilung na sierzh ngari yinbi ndakhi duni. Huanjir peji deng, jikam kori yu songchub jen jebir, jishil deng sib nang. Denga cuchin jubji bi cinde. Lomtan Xi Jinping shukhang yinbi deng zhongyonggi, Zhonghua merga bintil ngang pejin zhubi, tabji ji tucinli lang di. Ndihi sarwa deng, gongba sarwa, tabji sarwa ji rabdang rinba dunni. Xi Jinping dir jikam huayun jeb gongba zhivla. Jikam huayun nang zikchin xadi di, zhonggui chechi jeb jachorong li jeb xajig li, shukhangab jirchik ji gobi nang jihdi. Zidig dambi zhunggun da nil xiongxiong ga mdixi sa jirwa dang. Jikim huayu na zacham nang gul. Denga cuchin tang ni xewi. Jangduk peji la gandhi dang di. Madang arangxiong kam chamtan nyamni yongur gipil jebi. Guzhi gachin si. Jikim kori ga mnadu na ngunsil jan takshul xa chil. Jachu shu ji yi. Mamang dongshir mangbi nhi chidi. 로지스탕 쇼마뇽와 당 전춘의 하정치비 버그존 고지디 므그르라 므그타바 타치다 야바당 지컴께 덕친 소소다 건제브 아지실 땅스브낭티 제추추지 이르치 능성당 치어당 자탕 시마지나 최소 지금튼 초바인비 말그랑진디 공바도나 중화마르가 인틀 페이징주의 토츠니 랑디 제추추지 이 디럭살비 열컵지 정비 탑지 권저능티 저치 환주로 길때 송수추 침보 냠든 잠바당 사프 침보 미스브라 근들당라 아마 칩저질디 지금 송수추당 비츠 토이 페이지라 근들통지 고지가 나왔당 미르게 화윤랑 간커비 토츠니 랑디 제추추지 이 시고리 최소 지금튼 초바 냠친시니 타나 제순당 타나 혐주르게 담자적디 아니서 럭터시기 바도나 디르 서바네 중어 자침 람드 아랍당 람비 지비 중군 즉친 셰퍼 흑송치 시행 지금 화윤은 즉친라 강조기 근데 동지 고르지 삼칠당 지금 화윤아 직수 지지지 지 지지 시비 잔진 랑진게 이거 차니 돈데 지금 화윤아 직수 지지지 아 동지 갑질 했잖아 초당 치혼 람드 당 너혼 람드 지금 코리가 노치근 섭 지금 코리가 송치부 다시 소지 람드가 름진의 돈추시니 니바토나 지금 코리가 캡콩스 자침당 첨수망보 담법당 좁지시라 지금 코리 꼴지 첨중 솜직시니 돈데 지비 중군 즉신시비 첨중아 망두 카르비 사르튼다당 망초지 돈비 원스 돈비 지금 코리가 나도 남기데 아겔크지 남훈 체당당 사증거 송수중 먹다블라 아겐탈은 근데스당 습당 요라 지리제 토니 도라니 땅성 조든 압디르쿠시비 와당 종사니 응고 촌진시비 와라 치코리가 쇼디 지스중라 근데스동 와당 르지당 샴흔 쮸츠 제뉴다 당니 사지코리가 년크르 도듬 촌진시비 아랑지르제 지금 코리가 옌탈은 제럭스신데 아장숙스 페요라 아제문제 PM 니츠가 찬윤가츠 니스퉁 제섬디 마뱌홍 접제마르 위케 아렙진니 니스퉁 니르가디 마뱌홍 접제마르 위케 니르질바르 마르츠요비 중군데 닐고라샤비 콰롱 비츠 제럭선조완 조히제 하겔캅지게데 제료바당 아제용제 상이 쳇실럭베더츠디 루징훈제 아제치 렙제이미니 니스퉁 니르가디 자치 고르츠게당 장충 제바르 파르요라 아랑길제 치시킴 코리카 피츠라 다시 살린게 선투 고친게 쳇슬 여히스 헤비요라 마땅 아랑숑 캄 참튼 야미게 땅르젠라 아진치메 브르컨데 동기 땅가 초친 좁지 피츤데 아랑길지 예컵 전능 흐츠시비 아랑숑 송춥 켈지 말릭은 조그니릉 즈그니 지컴 송춥제 차타 최용니 흐단 클시 바당 지컴제 와르퉁 가친당 자치신 동단이비 앙이르그 땅 뒤 초르르니 접전춘 첨보당 최용랑진제 송춥디 응원지시비 아제용제 너츠 캡츠라 루징훈제 아자치 니르츠당 장충 앞던니 멍히 아자치 니르나 장충 특급할 파데 중군단일 고라셔비 호정 지히제 열급지들 절요라 비츠토이 페지제 정도 업저드나 정우식도데 아 정도 통치 시스템당 초아기 땅 죽니르는 쳐바당 아제우스 나셔 뎁지시나 아겔캅제 정도 조업자 뎁통 소르충 시오바당 고라셔비 전춘 지히제 로흐르상미 코츠 말거당 나르츠 상미 통치 말거즈그니 제초 용지 로고비 차제 촌 두 저리능 두브제나 정도 임바당 고라셔비 전춘 지히제 탐베통 아강치 뇨총 총라즈기 요라 디당 차브지가 탄용 초아 름즈나 다르스시게 되르니 아정도는 자춘니 아정도 시르출바르 치준총당 얼로준총시니 간히가르기바르 아정도 차지르디 나치초비 수고 강스르 캬진요비 아름진 남미던 죽머롱비 죽음벨은 용르통거 도흐생저진 요라 다르티 중군데니라 고라셔비 지금 화유난 즉천 납신 큰당 시진 중큰나 대칠 신큰 지섬 저진 요라 아겔급당 사클럽 야락기 아야침은 아정도니 콩지 리젠타 초냠디시니 아랑이 잼니 콩상미 럭스제 럭차디 산이디 톤지당 샵실 판토요라 롱이 창고 종합이 디급스 아랑질지 환주 당체 초페디제 수용니 아정도 체질맘테다 젠족스 당티 탄나 제손라 겐들 허트당 담비응 응원지시 바당 아정도 거 톤치 당 초아게 당 요그니는 응 착섬지기 호진가라롱라 송춥시나 아정도 기말라 판동이예나 로지 쟁구 츠사 사르바시다 릉니 페지 쟈멍범 사르 아동타데 오돔탄 시진핀의 쇼캉이 비당 종가 쇼트는 잡튼 어거 중국 맘망 동실망 비 바츠 토밀당 향지 단충시니 남칸 칼링 호아당 아르웅 칼리어 정와 초웅 칼리 땅와 지지 지득담 비르무 아진침에 버른 저타바당 마땅아랑 숭캄 참튼 냠니제 땅르진지 리어살와 흐좀탐이 예나
1: 땅다르제 쇼토나 마가다르제 카프쇼인 땅거 지선랑 나 야칸 통이인 저주저 시진핑거 중기 공산당 지니 로야랑한 코르브르 댐들제비 초친 땅망비 송실 개친라 아무용지 도능 제보시 자치 호이먹기 지금 텐지 단돈 로튼 예물릉은 등기 머멍 머홍라 타치기드 고틀을 제바 진총당 통타와 숨드 등거 송라년바 등 등거 지선당띠 머근지 제자와 등 머홍 도든도 동비 라수 담부르 송와 머그트바 머근탑지 조너 등 링근 조르지기니 냠슨 특특비 머근탑지 존탕 종들시디 로트가 바지지 관조나 용타바 등 용단 탑타바 탑나 예능이 바지지 먹고도 없는 직전세기 조세 시진핑가 단돈 탑을 먹사와르 니퍼트 디르브사르비 등가 먹고도 없는 동위 공파 수용이 럭터다 디르브사르비 먹던 탑지 세쇼 럭는 다신 세바 등가 먹어 먹고라 타직도 고틀 세바 단충 지시대 로튼 germanyang 중기 자지지 먹고도 없는 동위 남르교기 아마가 용제 호목가 단돈 시진핑가 먹고 도든다 동위 공파 소중 등 럭터 당습 세계라 차슬 더터 종들 인틀은 사펀 세바 등 등기야 먹홍란 타직 등 고틀 세비 사위람 등 사튼 더 동와 사르지 트게진 진진 등 먹고 도든다 동위 망저 사튼 더 등데 아랑지제 먹홍라 챗대요비 차스제 겐츠 남양 송진 세기 주셰 시진핑가 난지 단돈 차슬라데니 먹홍즈바 등 쥐지라데니 먹홍 도든다 동와 찬츠라데니 먹홍 도든다 동와 쥐메데니 먹홍 도든다 동와 첨따라 먹홍 종을 총용니 근들다데 제송 등 먹홍 등럽젠라 비튼토비 근들 동기라 아마근즈게 로지 반트바 먹은 디터 원지르시니 먹먹 먹홍 잠릉거 먹홍 스티에 긍죽기 인지트시기 호먹지 나지스탄돈 주셰 시진핑가 송실 개친라 난등기 로중 등 럭트르시니 제송 등 머홍 등럽젠제 곰섬 로비 타지 고직 타직데 럭트르시데 머그튼제 중릭 등 머홍거 산즈가 남바 머그튼 만나 곤촌 드기치지 등럽젠 등지와 제임죽서 동화 등 저흑지젠제 야큼 타지 마럭 등 니바 사튼 등 톤득 동기라 니히외기 제송 등 머홍 등럽젠제 남바사르와 진칠 메프르토기
0: Xunniye xiangqin nangkirjie sarnjir gul la san rugu. Dadambi cib zhinyin, Zhonggu canriga chacorangliga tuobcu, dangrim zamlang chacorangliga qili ayuntan kang huanyini lu ribjib kurwiya rolong cunda dang. Nishtung nyejigdi locu congun xiangqin xilang zhongqirda cu. Datangjie rolong cunda na, Zhonggung congun xiangqin ayuntan kang dangga lobji zonggin kirwashig yinba dang. Jayung sani susuni yongwi chiki ba dang, kiigang ab yalag namkur xilang dan zomdi. Jewla dridun gachin lamgni rolong namubshi. Rolong chundi gabsi, choshig cheki badang kihang chi, jachushuja Xijinpingji, zhongge gongchin dang wunini luob yadang anga kubur dimzhizhibi chochin hartang anangwi, songshil gachin jab gongdun tobzhung dang lakhtar dangsibshi. Changmi imzhizhigir dina, jachushuja Xijinpingji songshil gachin di lorji jirdawa chimbir dangni kengzigdi. Lorji dang darta, zhongjirji imzhetil ganglik shiwojang. Di canrig dang tanbi jatsorangligi siyamjig dangsabda tongwar xtzawi yabzin zinsa dang ngachwila shukhtun kundun si yuol. Jodun ardamshil jikabsi, Zhonggong guangshi zhuangriga rangshung yung ayun lankang dangga lobja dang, Zhonggong zhongyang dangga lobja, Zhonggong zhongyang xishukhun rikhtigbu, Zhonggong mamang lobchin, Shanghai jatsor canriga lang, Shandong lobchin su likhungni yungwi chikiba dang, kiigang jilhagi jewlan dandzil jib jidun lamigdi ngomchir chibi nyanshi pal. Rolong chunda chubi nyin dira, yinlaga langshtaga nyi dichigda bini, dangrib marcha rangligdiya nyamnyin dang, mirigdiya hiriga nambab sarwa dang, zamlang chachko rangligdang, yunriyif sadangga pegi sarwa shibi, jodun rzu chimbu abni lamgdi. Chosim kubi ngangni, xamlu jiri dang, rolong shiba dang. Chosi kihang chi rangi jia shimji kapshog dang, xongjil shidi. Shimjig jimdi sarhi nyamchul shiba dang. Jodun rzu qimbo ni dang jiwa yubi shukhang nadun tani samlu zibdir si ni. Jiwla shimjig chapkong jim dindzila ni cil dang pedi kashuk harli xawur zi. Cuxiga chekiba namji njirji girtan dun. Datang jie cundi na qili ayun lankang zigni lu zibji kurbi rangga rigazhung ab yinzin la fshirjin shibashig yin la. 타블마 서비스 등 찬릭 등 탐비 제초랑 되게 아직 비용 되게 사르톨라

0: 견딜라 니든 땅와식 장 옌비 랑길께 찬일 르바 땅 쳇초 찬르가 다르지 통와 땅 땅럽 잔즈친라 샴덕 시칠 올롭지 제르톱 흥 할리 강망돈 요라
1: 냥카나 바 순이 랑리 리쿵거 산굴 바 시글로 땅 화튼 자 지르물 도르지 예무자 도르지 남질 세모 도마치 지 브달랑니 고비 산질 강사 종교 진금제 삼든 단송기 폐지제 간천 나무 크리시바등지 강사종거 제시부수제 시진핑거 강사를 도시부능급제 응어줄에 예라 담부를 종대 총원비인 람지제 제컴 송주문틀을 러그지르당 쟁이 남응랑진 송주 동지가 나가진 중클 코리그지 중 자금 람지를 성자수제 샤와 소르 종니 러천나상 초등 사지라 저직도 송주시대 마당아랑 송캄 참튼 직도 송주시대 마당아랑 송캄 참튼 야니제 아르무식 능기 접버시요

0: ཁྱི
1: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ད མི ཡོད པ དང ཁྱི ཕ
0: 니톤 주지게 지니다 트로마군리 다키 너무지 두수지 너무지 옌케 지그네 트로지인들 아 너무 키질 안다나 죽군리 아 대가다 고무터 또 마구나다 다 공스 지마선 다 공스나 테니컨 테니컨 지마선 다 칼리노 어거 다 그티 후쟁고 지마선 다 되게 대가다 다 키리 나스고 환저드 비츠환다 아 지치어서 지마선을 다 다티베트 아주 제던지 있나 온데 사크나 디타고 키리 츠화디 치무도 요크즈나 아 돈비타 키리 다 공스스구나라 공스 패체 최선지 소지라 뿡뜨기 요크스고 당이 니까 그 전까지 넘는 또 무슨
1: 제제제
0: 칼리군은 거치 코스군은데 아 처자라 제자 뿡뜨기 요크스 되게 냠리카 처녀 똥등 되게 다 자총 적군은 다 하지 마요 그때 다른 전까지 이렇게 메이크 아 언제 사차 그 환주 드피 초화가 니츠 무만 넘어지리야
1: 레레레 다 간럽인 기나티랑 다 땅가 소싱 조기 바급 진이 존테 마니르 킬리가 남칸데 제앙 아타노 급지그니 다 원드 사클 타워 선기나요 다 공세이나 쇼코 한식 냔디 칸라 쇼코트니 다 게르니르 그르게 송리가 남칸데 도군데 시가 야체 체 송달리 안다 니르노 그 마팅글라 카네요 힌트 망포이니 아니슬 도모레지 카다이 타모
0: 아제리리
1: 뜨게다나다 겐니르 콘서트 한식 냠리 크나 조고 다 갈선 되는 그 환주르가 샤완데 접고노 게니 참마그 딘 덴조이나 조고 연나 그렇게 만당 사이나 조고 뜨글아카니 간락 세시오 그 삼크
0: 치르세르 손난 자마 런데 카톤 되랑 다 환주르 비티라르 모 다 환주 주이 데타 리카시쿠노 연나 환주 그 니와 수어 통근우가 되라스 환주고 들어있더나 우크 사찬들 아니 그 공리세노 정가때나 다 환주고 리츠환데 야 쳬부 페지 쳬부 소는데 다 들었던 텀바들이 어쩌 전제 나라인데 뭐 그 남부는 그 루숙 희송 남부는 그 루숙과 자 초국 아 띠그뜨거들이 데이터나 지금 음악 아 띠그가 긴센 찍으시 인제 너무 쳐지고는 일단 잠부 얼렁더니 환주 그 들라 턴다나 환주인데 리치구가 됐더며 아주 옛지만이 봉수세구나 죽고 텐일 캉스구나 죽고 근데 지금 누가 남바군이 환주 듣고는 당연 제 그 등아 아 너무 리콩라 때 맞대나 아 다 아니우 땅 아니우 지와 아 다 사자제 막 이거 그런 지금 너무 그 들어내 다섯 텐일 캉 찍었다 Tanyar kanda ndala tsona, ta khuila nyi na chun nyi gerga tsonji na, ta kaga kena wu, ta jakri si na shumfandru na wu, tanyar kanda tsona, tanyar kanda me tsona taro tsonja faman jugu. Deita na chu, tanyar kanda maan zi kundu ndiyan, chu, dira ka za chu tsona gu, tag ziri, agin tsan che bu ziri. Ta deita nyanta chu, jakri ka sachya tsonji na ra, ta shi chaka tanga wala, mung tsuk, Khwanjur chiste dhiku gu, super ta achu tungse tehpe la sqwa gu, ndega sachinde chanji na ta achu oka sachang nguma wo khunu gu yang sachiri la.
1: Haji.
0: Ta nguma chanda achu uwa nda tungche chepu na meikamu. Ta na achu zongtuk na ra maa meikamu, ta mung chiwa ka na yoke zina, dewa na yoke. Ti dina yakha gu tungse tehpe sgunu gu sachinde Setastana, Nomuzi Kekegu yungo Dewa Nga Thongga Jigdana Acho Asachin Digita Acho Uwuk Mangshi Ga Khwanjo Dupi Langta Nima Chika Tiga Kukka Yikudu Siyong Kya
1: Ri
0: Tan Dacho Sambu Tawa Sanjana Chu Wende Sacha Ga Kili Na Chukka Ta Nyanli Thangai Na Chukka Nda Chongma Ga Khwanjo Dupi Wende 던종 이후에 주는 거 자신 선다크 아래처럼 다 아주 국가 정화래 자신 이후 토요거라 다 아주 리는 나야 냥적사 지구나라 다 만나사 신사 동 가히 요크 다 신산데 단체고 전이나 다 아주 로지 그런 거 쇼니 아 다 아주 사와 그런 거 쇼니 아 다 아주 니가 맞은 거 그런 거 쇼니 남아나서 욕거라 단든도 딜 손나 처먼 그러지나 아주 우운데 로지근거

0: 길이를 주고 대처 통과
1: 네.
0: 대처 통동하다 저 길이 쓰고 있는데 영나 김일평 쓰고 있는데 반조를 주고 샤완데다 쓰고 있는데 다 이런 거 아주 치가운 거 주고 사실 그렇게 넣히 저는 용기야 딱
1: 네.
0: 길래지나 어저 기계도 있잖아 다 기계 지금 뭐

0: 다 아주 오면 뭐 제가 길이디 최근에 드니얼 칸도 지금 나라 드니얼 칸도 그 최근고 그 다리 리칼이 주던 내는 그 대히트다 연이다 지금 용기야
1: 지지지
0: 어 대그다 저 지금 길이디 저주나 저거 관절 자주와 지금 대개그 흐진 전부터 욕 세템부 욕 맞을까
1: 댕거
0: 어 근데 최근고 그 리카티 연는 우틱 산은 메소는데 니까그 리카지 유는 산루 테그스탄이 리나 타크가 센템부 메너레 데기다 그거 전지 돈 좋아라 대개그 휘젠 태요 것도 다 주문동 사이나 죽었다 그래서 그 자체 맨 신수 나가 찍지 응 너무 아주 길이스 그 누때다 아직 망치하겠다 오따 공수 식당을 다 골무 사이즈 아 딱게 골무 가네 찍으질 키리들 리운 됐다 고모 자주 쩡쩡 당겼다 고모 때요 듣고는 말했다 키리스 그누도 처모들이나 아는니 그 푸산 원주 제체 그 따스구나 탑스
1: 그지
0: 어 때는 저 특급이크 때요 고모 쩡쩡 자주 그 도무자 당 맞아와 아는니 그 직된데 용 먹어 런탕 등 원지 원소 그 개떡 등원 원등 그치구나 탁시드기는 된다는 적국이야.
1: 제제제.
0: 아, 땅의 초선이라는 것인데, 아, 내낙 갖고 또 뭐 리그는 뭐?
1: 응.
0: 어, 내낙 그, 아, 총리나 땅의 초 내낙인데 총리를 골무 총리를 논주, 저주 때라 무역자 그 찍으래잖아. 뭐저 치 단지 그 무역처럼이나. 워크 사찰은 니들 인생이냐 뭔가. 예나영 민드 다나데 아 용구 총근데 안건 총가 데데 아 용구 총근데 안건 총가 데나 니다 다나 문도가 다나 만도나다 사장 망아 동아로 된 유는 뭐
1: 뎅가
0: 원래 데다 당치 세나다 오 다치 니그 던진디리아 니가 안건데다 당치 니스톤 제티컬로 리사스나 니나 컬은콘 아고 무스티그라 뭘 찾으래 대기당치 예치문야치 니자마카 고무츠 탐바바 티키타스 고무 니자마카 고무츠 탐바가 전당나다 딱 그거 정화니까 니덴 캐릭터 그라 그쪽 연구 요는 실다 니 배치레스 니 다도나 사정도 이런 거 구능나요 거 다 사타랑아 쇼리 자그라 리칼리빈 좀 보고 그런 거 구능이 됐다 다 고무츠 안 줄 거지 니 아니면 이런 거 사정도 속적인 줄 거지 디타블라 선진아 무초 선진한데 니낙가 두고 니낙시구노 테니르콘 대선이나 그게 치 다그쳐스구나 어장이 그게 치 다그쳐스구나 어장이
1: 응
0: 대선이나다 디기 디기 무기딘 저소나 다저 마추 마치가 렌탄테 니에소네 렌가 푸산 저소네 다고 무창창자 말이
1: 응
0: 딘다다다 아주 길리즈가 선진아 대께 그 고무 정화금노 디 ते दखिया तगे देसेंग ता किली आयदा कोंसिस के जक ता ते गोरमु सावन छोच सामन जका
1: देंग
0: ता ट्रिपर द किली लिनु आ रंग निकरा आयो ता चिंगा किली लिनु जरे तमो सानु ग तगे मासा दिने ते दोन्यो छिपु मशीन ग तता सिग य चेन छाजरे ते दोन्यो माकिन न ति लिना रते तोश मे कमो ना
1: देंग देंग
0: ओले ओन द दोन्यो छिग ता द लिना ता सिग यानसे ने छाग ta tindu na xeegi ta xirili li jiri. Sambamu chun na nyanli gindu xe xeengi. Ta ju tawri gu chun tsukun di nang ni kili li na nye chik toshka kili li na moak.
1: Denga.
0: Nye maa di nyanri li na ta tajata toshka yuk. Ta yinaya achu nyanli gindu xe ta xeega hachan xeengi. Zwa chun jina achu kili zga chun jina nyanka yonu di xeegu ga. Ta nguma xe suna zambu lunga kiwara tiga che kiwara kaga chidun sinu tena a kili sugununda dhigse lu anjira dawa dhannas kukia tamuz kina wata mechuk ten dang jaya una ta kili zga chajina dachinu jachag jash
1: denga
0: ta naz ga dachin makhinu tamuz ra
1: zhi
0: ole tes chigra shitak kili arang tanga wana ra na indro yungu chanchalangda ni kili zameka
1: denga
0: Tidu nata kili te dhanjugu nura, jaka lengu nura, panka lengu nura, kyung indro kili zi atsanji na yindenga nangchasiri.
1: Aji.
0: Jaka chanchan lengu nyo meka. Ole, tidu nata nyenka tihtavu yonu te xigugia.
1: Denga denga.

0: Bejuti tenkei kuwa, nyamu chi cheze sawuz kuwa, samba mu ta chi cheze ti ngipar ta te tendi zi thoni wa nangaranga yechi kuwa.
1: Zhe zhe.
0: Ta cheze ra yechi ti cheze song ta masa zao.
1: Zhe.
0: Mayenga Alibaba tsiktaan nuga zikini, ta kaka gormu mela ki gormu masa zaga songu telu zi mayo ma na.
1: Dem te.
0: Ole, ta ti chipari ya. Māyīna chāñjīnārā gōmū māngādhū yō dētāngdā sōng kīlī tīlī nā māriyā.
1: Rī.
0: Gōmū chīrā mē kā kā tāna kā kā arīng kā chīnchāng kā dhīgṣū kū khuṅvā tē sāsgū nā rā zhōng tāng. Tī kā gōmū kā kā arīng kā līzuwa dāpa shī. Tī kā rā mā rā sōng gōmū rā tīrī kā arīng kā sōng yāng āchū tīptāng kā tōnjī rā sōhā tā sōng tāngā shiāng dā zhōng tōmū yī tsikā kā kā rā.
1: Rī, rī, rī.
0: Ole, yī nā yāng? Kaka chanjina Alibaba sikundu tanzi ndata taga tanyar kandata sika yansayana tanyar kandigu ligu nugu tanzi ndata mawa na yachaga yagawa ka yakale nazin ta kaka diga yichi wuka di yichi wanu ta kaka diga cherzata cherta nyam maa chasun
1: Re re re, huanjir rika ga cheli zi marjanga datang ta cungzu gyamna rangin dani chiga wagi margo ta ande janggu cheli nde tara gingawa na mara sirgi. Tito mangchang zi gengi na, kongzi ta huanjir ta cungzi gshukwa ka organi zi gyamme na kuga ta nda ziga zi kaga. Ta cungzi gyamna uga lagni gurma chari lunga yuwa na ra. Ta chiga huanjir rika ra kongzo chiga huanjir na zhongliga ra daga tukka gyaftan zi ga yirzgo ki na ta ndi chaki mara samki ku. Tamu ga ndakhi changa nga hacha maa yuk. Tiga na ganlohtawa cungzi na ngin dragyo ᱛᱟ ᱦᱚᱸᱡᱩᱨ ᱨᱤᱠᱟᱨᱟ ᱛᱟᱱᱤ ᱛᱟ ᱟᱝᱜᱤᱭᱚᱱ ᱠᱷᱤᱱᱤᱨ ᱜᱚᱣᱟᱨᱱᱟ ᱠᱨᱤᱜᱤᱱ ᱨᱮᱣᱟ ᱪᱷᱩᱢᱩᱡ ᱜᱮᱣᱚᱠ ᱛᱤᱝᱜᱤ ᱛᱷᱤᱱ ᱠᱟᱨᱫᱟᱡᱜᱱᱟ
0: ᱞᱚᱥᱚ ᱞᱚᱥᱚ ᱚᱞᱮ ᱛᱟ ᱦᱚᱸᱡᱩᱨ ᱨᱤᱯᱟᱥ ᱜᱩᱫᱩᱱᱫᱮ ᱠᱚ ᱡᱚᱝᱞᱤᱜ ᱫᱤᱨᱢᱟᱨᱟ
1: ᱫᱮᱝᱜᱤ ᱫᱮᱝᱜᱟ
0: ᱚᱞᱮ ᱠᱷᱟᱜᱟ ᱦᱚᱸᱡᱩᱨ ᱨᱤᱯᱟᱥ ᱛᱟᱱᱤᱱᱟ ᱥᱟᱛᱚᱱ ᱪᱷᱩᱢᱩᱡ ᱜᱮ ᱪᱷᱟᱢᱵᱟᱭᱚᱠᱩᱢ ᱦᱚᱸᱡᱩᱨ ᱫᱤᱜ ᱥᱟᱛᱚᱱ ᱜᱮ ᱛᱚᱱᱤᱛᱟ ᱟ ᱥᱮᱯᱟ ᱛᱟᱝ ᱡᱚᱱᱮ ᱫᱚᱢᱚᱡᱨᱤ
1: ᱡᱮ
0: ᱟ ᱭᱮᱱᱟᱭᱟᱝ ᱟ ᱠᱷᱤᱞᱤ ᱱᱤᱥᱟ ᱡᱟᱠᱩᱱᱩ ᱦᱚᱸᱡᱩᱨ ᱪᱤᱝᱜᱤᱥᱟ ᱡᱟᱠᱩᱱᱩᱱᱫᱮ ᱞᱟᱜᱞᱮᱱᱥ
1: ᱟᱡᱮ
0: ᱠᱟᱜᱩ ᱞᱟᱜᱞᱮᱱ ᱡᱟ ᱡᱚᱝᱞᱤᱜᱤᱱᱜᱟ ᱥᱮᱥᱮ ᱠᱟᱠᱟᱨᱤ
1: ᱫᱮᱝᱠᱟ
0: ᱠᱷᱟᱱᱡᱚ ᱰᱤᱝᱠᱤᱝ ᱞᱟᱜᱞᱮᱱᱟ ᱰᱤᱝᱠᱤᱝ ᱫᱮᱠᱩᱴ ᱥᱟᱛᱚ ᱞᱟᱜᱞᱮᱱᱟ ᱰᱤᱝᱠᱤᱝ ᱠᱷᱤᱞᱤ ᱣᱟᱡ ᱜᱟ ᱥᱚᱱᱡᱤᱱᱟ ᱛᱟ ᱡᱩ ᱠᱷᱟᱱᱡᱚ ᱜᱟ ᱡᱚᱝᱞᱤᱜᱛᱮ ᱡᱚ ᱢᱟᱨᱮ ᱛᱟ ᱠᱷᱩᱞᱮᱱ ᱡᱤᱱᱟ ᱠᱷᱟᱱᱡᱚ ᱜᱟ ᱡᱚᱝᱞᱤᱜᱛᱮ ᱪᱷᱩᱢᱩᱡᱮᱱᱟ ᱜᱚᱨᱢᱩᱡ ᱱᱩ ᱪᱷᱟᱫᱨᱮ ᱜᱚᱨᱢᱩᱡ ᱱᱩ ᱠᱟᱱᱮ ᱭᱚᱱᱟᱨᱟ ᱜᱚᱨᱢᱩ ᱫᱚᱠᱷᱚᱱᱫᱮ ᱪᱷᱟᱫᱜᱟ ᱜᱚᱨᱢᱩ ᱱᱩᱢᱩᱡ ᱜᱩᱭᱛᱟᱝ ᱨᱮ ᱜᱚᱢᱩᱫᱤᱜ ᱱᱮᱣᱟ ᱪᱷᱩᱫᱨᱮ ᱛᱟᱛ ᱛᱚᱢᱩᱫᱤ ᱥᱮᱡᱚ ᱠᱟᱛᱟ ᱪᱚᱠᱷᱟ ᱥᱚᱱᱡᱟᱢᱤ ᱵᱮᱭᱟ ᱛᱚᱢᱩᱜᱩᱜᱟ
1: ᱫᱮᱝᱜ ᱫᱮᱝᱜ
0: ᱛᱟᱛ ᱛᱟᱣ ᱛᱟ ᱤᱱᱟᱨᱟᱱ ᱡᱮᱣᱟ ᱭᱚᱱᱨᱮ ᱛᱟᱛᱟ ᱛᱷᱮᱠᱮ ᱜᱤᱱ ᱡᱮᱣᱟ ᱢᱮᱥᱚᱱᱨᱮ
1: ᱫᱮᱝᱜ ᱫᱮᱝᱜ
0: ᱱᱩᱯᱨ ᱛᱟᱛᱟ ᱪᱚ ᱠᱷᱟᱱᱡᱚ ᱪᱮᱠᱷᱤᱣᱟ ᱡᱤᱠᱛᱟ ᱛᱷᱮᱠᱮ ᱠᱷᱟᱱᱡᱚ ᱡᱱᱟ ᱛᱟ ᱡᱟᱠᱷᱟᱢ ᱞᱮᱝᱜ ᱛᱟ ᱠᱷᱚᱱᱮᱱ ᱡᱱᱟ ᱟᱪᱩ ᱟᱪᱩ ᱥᱟᱢᱩ ᱥᱮᱱᱩ ᱥᱤᱝᱜᱟ ᱧᱮᱝᱜ ᱠᱟ ᱡᱚᱝᱞᱜᱟ ᱥᱤᱜᱤ ᱥᱟᱢᱪᱟᱣᱟᱱ ᱤᱫᱠᱟ ᱧᱮᱝᱜ ᱭᱚᱠᱷᱟᱡ ᱢᱟᱪᱷᱤᱜᱟ
1: ᱫᱮᱝᱜ ᱫᱮᱝᱜ
0: Tandi jen kangrigo, ke jen kangrigo, nen dikasuk na yunga jen namuzga thangga yoka mekago, tamdeng nangzir jambang songta.
1: Dengi dengi.
0: Nenga yoka maachinari.
1: Zhe zhe, kirga zhonglik sartalak rija zitanzga.
0: Oya oya, tat tega losungari.
1: Zhe zhe dengi, ta tiron titsuta maazga mekamo. Gana ganlak karma samniye zhiga titsun dhivel shil daltangi tan zhigatar nganda gizgonu karsong teronga marg thonzi zina chukku ta gishu sani sosu g onra sakik ta gilnir konsara nyamli khan lasko maa g thoni tarpil shiwaatna tani daltangi thonzi ya maa zogu oku mu Gana thonzi nda tata watsong gina laki zhiga rung yilso tani harangyo thukumeni laki zhiga arzona kikdaani laki zhiga kiltika thoni tani harak kikdaani tamo gana bata khinta maa yoku mu ᱛᱟᱨ ᱡᱚᱱᱛᱤ ᱛᱷᱚᱱᱤ ᱱᱟᱢᱤᱱ ᱨᱮ ᱡᱚᱱᱛᱟ ᱱᱟᱢᱤᱱ ᱢᱮᱠ
0: ᱨᱮᱢᱩ
1: ᱛᱤᱜ ᱛᱚᱱᱟ ᱛᱟ ᱢᱟᱨᱜ ᱛᱷᱚᱱᱡᱤᱥ ᱜᱟ ᱛᱟᱣ ᱥᱚᱱᱡᱤᱱᱟ ᱢᱟᱨᱜ ᱱᱟᱝᱠ ᱠᱤ ᱜᱤᱝᱠᱩ ᱠᱷᱚᱱᱟ ᱢᱤᱱᱟ ᱟᱱᱫᱟᱜ ᱜᱟᱞᱟ ᱦᱩᱭᱱᱟ ᱡᱮᱢᱟ ᱛᱷᱚᱱᱡᱤᱱ ᱛᱮ ᱭᱟᱢᱟ ᱡᱟᱪᱤ ᱪᱟᱱᱫᱟ ᱪᱤ ᱠᱨᱜᱮ ᱥᱟᱱᱥᱤᱱ ᱥᱮᱱᱥᱚ ᱥᱚᱝ ᱡᱟᱭᱚᱱ ᱨᱟᱡᱤᱱ ᱪᱟᱝ ᱛᱷᱚᱱᱡᱤᱥ ᱠᱤ ᱞᱚᱜᱡᱚᱱ ᱫᱮ ᱠᱷᱤᱞᱤ ᱣᱟᱫ ᱜᱟ ᱥᱚᱱᱡᱤᱱᱟ ᱠᱨᱜᱮ ᱤᱠᱟᱥ ᱛᱟᱜ ᱦᱟᱢᱥᱚᱱ ᱭᱟᱠᱨᱮᱢᱩ ᱭᱮᱢᱟᱭᱟᱱ ᱠᱨᱜᱤᱛᱟᱱ ᱫᱨᱤᱠᱤ ᱭᱚᱛᱟᱱ ᱢᱤᱞ ᱠᱨᱜᱮ ᱭᱟᱱ ᱱᱟᱢᱟᱱᱟ ᱭᱚᱱᱤ ᱛᱚᱢᱚᱡᱨ ᱛᱤᱜᱱᱟ ᱜᱟᱞᱚᱠ ᱫᱤᱱᱤ ᱛᱷᱟᱱᱤᱭᱟᱱ ᱠᱷᱟᱵᱫᱟᱡ ᱜᱮᱱᱟ
0: ᱞᱚᱥᱚ ᱞᱚᱥᱚ ᱚᱭᱟ ᱛᱟ ᱪᱩ ᱪᱮ ᱥᱮᱠᱩᱱᱩ ᱛᱟ ᱱᱮᱛᱚ ᱱᱮᱝᱜᱟ ᱪᱩᱫᱨᱮ ᱢᱚ ᱟᱪᱩ ᱛᱟᱣᱮ ᱛᱟᱝᱜᱤ ᱠᱚᱱᱫᱚ ᱥᱮᱱᱩ ᱚᱠ ᱥᱟᱪᱟᱱᱟ ᱠᱷᱤᱞᱤ ᱱᱚᱢᱚ ᱢᱟᱵᱤ ᱭᱚᱱᱨᱮ ᱭᱚᱱ ᱨᱮᱴᱟᱨ ᱛᱟ ᱱᱩᱢᱟ ᱜ ᱠᱷᱩ ᱠᱷᱤᱞᱤ ᱜ ᱠᱷᱤᱞᱤ ᱛᱤ ᱜ ᱛᱷᱟᱱᱡᱤ ᱛᱟ ᱵᱟᱠ ᱪᱩᱱᱡᱤ ᱜ ᱡᱮᱴᱟ ᱠᱩᱱᱤ ᱛᱟ ᱧᱚᱱᱟ ᱥᱮ 다 총지기 전날에 다 산이 총지기 저터노 마토 아 제능 총지 제치 총지기 다 이제 주 하자 가운데
1: 댕게 댕게
0: 아 뜻 가운데 그 전세 소드다 지금이 그 연치문이 그 던지기 때문에 요금
1: 응
0: 아 던지기 때문에 요금 다 던지기 후레니나 지금 산이야 마토 아 산이야 칸이 롬바니 산일에 하라서 머리 젠던 젠바요 때 롬바니 문칸니
1: 아제
0: 아 뜨거니 세티 뜨거다치나 아 제치젠다 아 용차진 거 아 던지기 똥특게 메라
1: 내가
0: 다는데 니스 똥으래 니스 녀다치르나 아주 실총어치 임시기야
1: 아제
0: 다치 달룬데 특거랑 아주 시그 전지 체부도 더는다 전에 그거 덜지 준데 그 상하다 세그 전지 체부도 다 던지 뭐가 던지 그 상리기 던지 뭐가 요그 실리기 던지 뭐가 요그 다나 혼내지나 슈 우마 크루라가 남바 나츠코 군이 던지 요그 아 예적 거라다 때 시가 송주고 실총이 주고 저 전통다 메스야 그렇다 아직 제치기 떠나 체크노 킬리어 선이나다 실총 안 떠오 있을 거네
1: 레지
0: 실총 매나다 지 다가 킬리데 옛 말랑 뜻을 그네 그렇다 실총 뜨다 안 떠오 좀 맞더라 다시 실총 뜨고 이쪽은 전통 메송 떠오지리야
1: 레지지
0: 동우들이 다 무마시나 야 산열 카토 군들이 아직 던지듯 산열 구토이 군들이자 다 산일이 테르 사자 총라 최본 주류들이다 시가치가 다 아직 나는 두스 아니 그 나오지 않았다 아주 우그 던지라 마즈 산일이 테르 아 자치제나 제노쟁거 유트국이야 다 후레니 나춘데 사칸자 전이나 수통 다브라 전이나 다루 지금 마통 거 메이크라 데추 워크 사찬이 다 워크 수통데 치르세르 손나 그추 토메 레코노시즈라
1: 아지
0: 다 레콘데 겔 살로니 마시욕 상첸지 상첸의 겔 추 상종 안니시욕 다나 추 상해라 아 다 데랑자 그치 다즈 자코크라 쳇스가 무헤스가 쓰가 지진이라 치시던스 다 너무 유튜브 그 스프르트니 키닝거스 같이 그렇게 따라 워크 사르니 뿐이지 그니까 다치는 건치 다치 카페관에다 도모스실 대다소 신자 다가 워크 사잖아 망가 되게 진짜 야노나라 요크 되게 자카 젬바 싱가포르 요크 아 아르톤 요크 아 인체라톤다
1: 아제제
0: 올엔 도문주군의 요크다 좀 고산이 되게서 뉴타치리아
1: 아제제제
0: 단 너무 차리 송통나다 따뜻히 언니 정다 젠바게테 무크티르다 원주누 자책 자이나
1: 아제제제
0: 도문드레라
1: 야야 아운파나다 원드사크가 머르 톤진다 돈데 영 따나준 녀트친 등 히럽진 링가가 니틀바던테니 자치잔등 야난 샹이리 톤지던 잠부 랑라쇼트브규 레와라 단슬타 요크즈 간락가 카샨다무 트라키와즈가 스테니다 던데랑가니 렘슨데 연지트규게 슬라톤타무
0: 호야야
1: 티나 간락가 샹드 탄리노 양치 트지 치신네인
0: 야야 파트치
1: 야타나 니쿠라히델르
0: 야 디모디모
1: 야 야르바나바 킬리르그니 던데테 환주르근 징고랑와세 고노랑젠디 타네 데랑 거르근 간신럭 다 군니 오크나진 망푸즈 환주르 촐비 람칸 덴지 고르타소 아타 냠조고사 긍드 요니나 카르송 데랑게 환주르 드브고노고 카톤데 킬린드 녀르고니 카톤데 치 니흐튼 오만단두 찰킹즈그나 요크 Tanin di ngitil dhani ngasi nyam jogsara natun kankan yuk jima ingina thunzi zi li ni ganda tangnara thunzi di ingina chomra gyamgur tatsu chi kal chiwa kong yinina ndi shuk chikin yugo nina tala sqwa maaz gala gani gavda yita dayang tiji chi shina yin dayana dayarang gala yamsin di suki ganga thunsam da ninja gudang ta laysan di somrin gankarwa lhargyara hii tang dharkilwa damrin su shikib dharkilwa gantag sirang tang sonumarin shina yin gavzang namgi ki donzin tang somrin shina yin laysan arjima gana la nga su sama yankirin jal yashin yankwa nambi matata rangri likunga laysan jantag lak sanji nangwar nyang ni tiji chi shi ya drakhi delag

0: 흥티 용위여 그담스러 왕가
1: 냥크남바 텅디 담스러 왕가시비 참배난다 나체체남라 정동 폐지전의 희락은다니 제큰 중기인 제득 회린의 시바대지샬
2: 지금 화유는 즉친 사진은 중화머기제 인트 폐지 등제위 자위 지친식 인상 등급 초치는 조비비친데 롬튼 시진핀의 소흥인비 등 종기 지금 화유는 즉친 사진이 제용제샤비 응극자를 종대 사투랑신제 리둔 아랍 등은 바피와 등 추심흑단성 흑츠치와 반지치와 수호 카르슝마뇽위 지금 화유는 즉친디 종릭니 릭링와지 로르지랑진 등 흑죽은참랑진 제용 랑진 지점 열도 송시대 근지 돌능세비 진금제 몸츠르당 정도 페디제 몸츠르브잖아 멍하라 세흠바 쳇치 너그리 사름 샤무당 적돌 차비 도지 뭐 침범스 요바 데드가 참마 호정다 찌르라 적디스당데 호정가 추모 치료비 잠능은 비지 컴사르술라 차비 흑간의 탐질 르브르세라 흥동 어치그니 뭐 사야치금 너그츠르바라 다티 중국 수수수르 지톱제 환바위 호진가 남비 용석케블라 생수 통글제 신국 정지르당 리버통가 정부라 냐당 시의 캉캉 아르친 지드가 말이 슈크치다 봉데 조브진능데 호진게 남비 옆젠데 종치제 상람니 여기 콩시바 잠지 지중 통탑비 지금제 데스자 침청 처동라 캬비올라
1: 진금다나 화윤다르 죄지 곤질 시바니종 그런지 제 화음주는 죽은이는 건 폐지의 신바 등등니 젠컴 코리가 나왔던 양 니리에지는 원스터 절대 통콩 사준 등 버그주 실통 속에 나왔던 데 진틀은 폐지라 존증 대비 원스제 샨칠절 폐지 등 송수주부 절대 시대 등주를 공포를 용기삼 니스동을 알로르 제정 상친 등의 수제 연간의 집이 시진핑과 월정과 롱의 세제 너제 연비인데 히토니 황주는 폐지 등의 젠금 고리 송수주제의 리브를 지시를 당습하는 등의 초첸 조업지 비친데 롱튼의 시진핑 소흥 연비 등 중앙의 중화머리가 인틀은 폐진 주위 탑지의 도천의 랑대 너희 역사와 등 공파 사르와 탑지 사르와지 랍 등 람바도니 시진핑의 지금 회의의 공파 접라 지금 회의 즉진 자제대 중기 체치의 진소랑리케 샤브즈글이 수원아 즉 지고비능 지대 제대로 담비 중군의 일 세중근 더 희세지와 등 지금 회의는 자침능 골 등거 초첸탕 녀허와니 정동 폐지라 끈들던데 모든 아랑숭캄 참튼 냠니 용으로 끌플제비 고주가친시 젠컴 고리거 나두노 원슬젠 타그출샤찰 저체 수지이 멍멍 동시를 멍비 니트데 로지스탕 숭마뇽와 등 전춘 하정제비 버그쪽은 고지제 그거들라 먹은 타치게 야바등 젠컴제 더그진 소수덕간제 월에 지실을 당스브나데 这就属于以热切那个相当切合的个杂藤邪马吉呢切属于精通粗巴音比马勒个人家公巴顿中华马勒个人特能配件主为托次内浪的这就属于以迪鲁萨尔为亚克杰生为塔吉滚着能的热切黄主的人的松石局前部娘等人巴等萨尔布的前部马勒布的跟得了等了 마치이저지제제금송주당비천토인베지라근들동지르고지그능와당미르기제화윤란겐크르윈토츠니랑데제치부수제이시고리체쇼징튼초바냠튼시니탄제순당탄뇽주르제담자저데응이스르터르셰기바돈디르브사르완니종아자침람드가랍당름비지비중군즉친셰브르송치시캉아
2: 지금 화유는 즉천라 강조기 근들동지 꼴지 삼칠당 지금 화유나 즉수 지지지 지 지지시비 잔진랑진제 이게 참니 돈데 지금 화유나 즉수 지지지 동지 갑질 흐트나 초등 치혼 람드당 너혼 람드 지금 코리가 노치 근습 지금 코리가 송수주버 다시 소지 람드가 름진의 돈출시니 니바토나 지금 코리기 캡콩스 자침당 첨수 망보 담부당 좁지시라 지금 코리고지 첨중 좀직신이 된디 니비 중군 직진시비 첨중아 망도 가르위 사르든다당 망초지 돈비 원스 돈비 지금 거리가 나도 남기대 일급지 남은 차등등 사증가 송충 아무것도라 진탈은 견딜 당습등 요라 지리지 돈이 돌아니 당승 조진 납질 비와등 중사님 한국 존재 비와라 치 거리가 쇼디 지충라 견딜 동화등 르지 땅 샴판 조치 제뇽다 땅니 사지 거리가 년커라 도듬 존재 비 Rangjil jih jikim kori jintal ngang jilag sashindi zang shuksa pe yu la. Jiyong jih PM nitsgha nga chanyum garchil nishtung jisim li ma yahung jibzhamarir wikhe ribjil ni nishtung nil nga li ma yahung jibzhamarir wikhe nirjil war marchik yu bi zhunggun da nil gola shabi kwalung bichil jilag sanruwaan yukhi jih yilkab jikda jir yu badang. Jiyong jih sangi chishi lagbi darchil di lu jinghun jih jachi ribzhi yimi ni nishtung nil nga li jachi gupchik dang zhangchung rivar par yu la. Rangjil jih chi jikim korik bichil la tashib chalin jih sentu gochin jih chachil yaghi se lib yu la.
1: Mo dang rangshung kam chamtin nyamni ga dang ribjan la jinchil mebir gandil dongi dang ga chukchen jobji bichin da Rangji ji Jakob Chalang Tso Shi Bi Rangshung Songchub Ka Ji Malag Njugnir Tsigni Jankang Songchub Ji Chanta Chun Yung Ni Dankil Shiba Deng Jekam Ji Wartung Gachin Deng Tsa Che Sheng Tung La Ni Bi Ngirig Deng Din Chodulag Ni Ji Rinchun Chenpo Deng Chun Yung Rangjin Ga Songchub Di Ngonjir Shi Bi Jayung Ji Ngacil Kaibcil Lu Ji Ngon Ji Jachi Nyeshik Deng Zheng Chung Udan Ni Mungni Jachi Nyer Nga Zheng Chung Tegay Waran Par Di Zhongkun De Nil Gola Shewi Ngorjung Chehi Ji Jakob Jigda Jiryu Bichan Tobi Peji Ji Jangduk Zhedan Zongshik Dode Jangduk Tunchil Pshe Deng Deng Chua Ji Deng Yugnir Ngang Chagpa Deng Jayung Si Ngashe Dipzi Si Na Jakob Ji Jangduk Zhuja Shtung Jel Sochung Siyo Ba Deng Gola Shewi Rishun Chehi Ji Lohi Zangmi Kohchul Malag Deng Ngarchik Zangmi Tunchil Malag Zigni Jansuk Yung Ji Loh Guwi Chai Ji Chul Du Chirig Nang De Du Rene Janglu Yinba Deng Gola Shewi Rishun Chehi Ji Tan Bultung Ang Chi Nyo Chung Chungra Zgiyo. De Deng Chab Chig Tanyung Chua Rimjin Darsu Shigde Jirni Jangduk Zashunni Jangduk Shishkil War Che Chun Chung Deng Lug Chun Chung Shini Gaihnyig Rgiyi War Jangduk Chargir De Nga Zin Chowi Shug Gengsir Chab Zin Yo Bi Rimjin Nangmul Deng Zhug Marung Bi Zogumbil Nyong Shtung Ge Shtokhi Sin Jir Zin Yo. Tati Zhongkun de Nil Gola Shewi Jinkum Huayun Zig Zhinla Shinkan Deng Shi Jin Zhong Kan Nechil Shinkan Jisun Jirzin Yu. Yakub Deng Sakil Yalak Yachib Ngang Jangduk Nikung Li Zhinha Tsuk Nyamli Shini Rangi Jie Nikung Zangmi Lagzik Lagcha Di Sani Di Tunzi Deng Shabshir Pantuk Yu. Lungin Changul Zhongabi Di Kibse Rangji Jie Huamzhur Deng Shinsung Peji Ge Shug Yungni Jangduk Cirgir Mantat Jemjuksa Deng De Tan Zersun La Gendil Hertig Deng Dambi Ngang Ngonjir Sheba Deng Jangduk Tunchil Deng Chuaji Deng Yugnir Ngang Chiksim Jiggi Ngorjeng Rilung La Songshub Shina Jangduk Mala Pandungi Yin Lorji Jengu Chiksa Sarwa Shikta Langni Peji Jia Mgimbin Sarwa Gdung Daide Lomten Xi Jinping Shukang Yinbi Deng Zhongyang Shukhtun Zabtun Wu Zhonggu Mamang Dongshir Mangwi Baizun Lomil Deng Nyangri Danchung Shini Namka ngali nguwa deng, rwu ngali bjangwa, chawu ngali dengwa jiji, zidigdanbi rmu jinchil mebrinja taba deng, madang arangshung kam chamtin nyamni ji, dengribjanji liya sarwa zumtum ngayin. Zidengi nyankin lanji, gongda cangmin nyamba na, jangduk penji jianda hi lagalan darni, jienkam zhunggin zidig huirin da shiba deyin, shuni achak semtum shibi cangbin nang shigiju il.
3: 是一种是老老吃着些人生的旁边那是我是当局婆娘还没得是给几个人费用当时大家在一年时能上班的呢刚中我是一种是一种人去去前期的学生班的人我去多克人学生过的
2: Achikas him tam.
1: 총은 제 마치 그 소리를 제빈 소위 성정 비유비 마친 람지 등 소지는 위 망초 남지 소월의 정서진 땅알라 마루월이랑 중컬 나라생의 대길 대와요 디디제 지리 원치라 루운토라 조롱 사바등 정을 제라 사르지 샴비 대와디 남다리니 사마사기비 산이 망초지은 소월의 가크 하정치 니스동 접든로르 젠차종거 상당 종들어 등거 선진대와 섬적어 김성 니자 악직당 레머 급자시트기 아랑글지 마친람께 데스티르 데브르니 보르지 망토고바등 디데니 종어체빈 초와나 마룽거미 진진의 차바미 일데르 마친무 무트가 마르부고니 대치 브저친요라 르체니까 이치기던 리비 남바데는 Рамуашек Парсцели Томби Намцун Рамушек Тандабр Екура Намке Мыгын Чигичер Тандхужин Ю Мунчи Ке Нихпу Девати Тарта Рангшинг Мангтаджгби Екура Немчу Тачирсян Мачи Чекм Тонгун Пансам Цопар Дени Тангму Чан Хсер Тандаши Би Гача Дела Дресил Бжезин Ю Дали Ахчи Гунсанг Гапса Дева Чунчун Ди Нинчигла Екурва Чабжа Неленси Yikurwa nam chalunga gugmu samni tuanshang, teetak rgupi jatang ayang rama yildeer kirwi, ngujung racha di xeer ngarir kiryo. Tata dekil dewi ma nibya yacha lag zhungkild likir shigyo la, masamla zhuykul jimbi shangbi zhurkil kangririg shkipi chua lungsa chujinyo.
2: Ninshik ngadur aniti zhurkil kanga jindag shtabayi, Комарсанг чунцам ёбі гавдангтані нірд нзэзу гунса шиглаан жэштэг шиді. Ній жуашчил кэнг нітог хэнцл токэбді цасл банглэбді вжіндул. Нін дэнгэр ехкурва чун нюнві гавдангтані нірд маджіна нін гэбжіс нітогд мэдана цадыгі зулгадзі.

0: 中国等海山家庭的解决这主席习近平等海山各省的米拉托维奇的潘村拉丁的龙城长的解决你的话这个你路你很可乎的丁志西习近平的单独中国等海山家庭的所进杂志三部将深圳这个你路你很让同他瓦省的潘村拉曾祖等让你们的大圣子们把你喷娘们的这些的解决其中门罩一碗个咱们的娘们的等他们配几个没回答有
1: 이선진의 미라토위치 등냠도 바츠니시니 야큼니와르 샌드즈그니 로니 헨코르와디 응궁즈그 사사라시디 소진진자스 진진등 달불동와 니푼냠디 진틀랑 땅습도 당니 중국당 해산와르 근제와 사리잉 게름 사라시기들 헤브지르 쳇둥시디 야큼니 제마몽라 판디 쩐돌요

다담베 체트긴이나 살랑당 조크르가 종체르 촘거제 지기젠 페이지가 지금을 촌다디니 공튼의 좋은 페이지 땅 종체르 샤비 고르가 자초수제 시진핑가 지실가친 땅 대빈 소문 라지기 시바난 급거 송실가친가 공튼 소중 땅락들 땅스비 바던 야급 땅 상신용거 롱인 장군 종합인 장군 고르다 소용니 회더 시바마슬 말릭 담비 군이 지치젠 지기튼 좀디가 샨차르가 드시거 디름지미 랭근 소브르 심지기 땅 고드시 상 前等于书记

0: 마춘 시비 리스트제 도라
1: 버피 와요 히르크 상캄
0: 리피 와요 젠조의 가르톤
1: 마춘 시비 옌르제제 쪽 쪽고 쪽쪽도
0: 마춘 시비 가스제 다토렌즈 다탄 고송지엔
2: 알라자 윌라 총총스르타
3: 윌라 지미즈기엔
2: 윌라 쿠크투스르크제요 코문거크제요 케파톤크제요 누즈엔
3: 이즈마르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지난바 대모이나 다스타지적 산지 능진반 등지나 전국어로는 챙겨 운동의 감성근아 총시 쪽소 채득고 리시비 디즈르카르마 앞지랑거 나 총시비 가츠거 타동림친 다나 두고 총총총마의 영 아 공성거 와르근데 등등이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 총시비 가츠림친근아 시그노갑실 리 다나 두고 총총총마의 십등윤자 부자르 임거 럭실럭서와즈냐 줄리 Lakshil Sarwanyam Chu Maashi Pi Yaar Hunta Achi Liam Tsung Nguoma Gituk Lakshil Ti Yang Chira Jungwaz Gina Chimura Alu Tang Dena Marmi Jang Ganam Jir Nyali Sambaku Wawi Siya Maasi Jang Khatu Nyali Dua Hi Hari, Terang Lakshil Sarwakang Yenzi Tangna Ngambi Thumar Tsaki Imjil Wagpav Jirna Shini Lha Nyapi Siji Khatani Nyanam Sopar Shela Tis 조금 정말 고송아 아리 드나 포자르임거 다롱 통신돈 유일 냠비 토머 츠키임텔 와그페브케르나 신이사 냐비 시지 카텔니 냔므 소퍼 셀라티 고송아 아리 데릉글럭신 덴지나영 조금 총총 정말그 하나르집거 롱아 마르케라 Nyambi waka jali jambi nolanya runga riwayin. Achi tiib jinta tandamuga tsui riri yangna lakshil khulu ka riri olun zintab junjina dakshi ngarga. Arangla gipi yundanti nyamari la tsui rizung kanshi nyanja sunwana tsija maali kunta chal tasi giri. Di jenga da hisha maali zumbi jisan jigzi nukhoi tarta chuku chongchong changmaga di jinta zumba jeju da di jinta olun zinju. Та маңа зүгі тарқы лонзин жүнді талымы құзғы марасы егі өкірі енна ең ғаци чүндіні білі әрінгі ямі дамбағып жүгінуғы қысырлі лғы шәді маңа зүгі олу зүң еңнар. Нүнгі сі ғаци өгі әргіні ғамаң зүгі кірген жена лғшіл, ұтанчі, маңығы таңдымы маңа зүгі өкі. Дейченгі чі та Da semjuai na cukup, setengah ini na cukup, dihancur ni muncul ini na cukup, lonsin je sih mangas gitu kiri, dijengke cukup cung-cung sama ke, harga sih sari, dihancur ini jenah yang lusi ke curi kawata, tamzin datangi, datawi hisa mangas gitu lonsin temujina sih sanergo, hari tiada tiang ke na cung si pi gatslim senanga, cung si gaksem demu si cete kodi siyo, jadi si cung riri ke nangtun harga di si. 조금 정정 상황을 조조해.

0: 발롱 러르레
1: 좀 말을 잡지 알러레
0: 전 개근 빠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알러레
0: 접어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튕제절

야냥이비 아 창만지나 아랑가 갑숙도 원주 아랑가 존탕도 쳇다도니 파마당 기르긴 탐질라지 원주도 다시 개치너리 디당나 조키 징질거 걸음니 두구총총티 로카등 참니 시라 멍아 능기스 아조 아스지거리 아 디안치니 아멍러거리 알흑거콜 멍아즈 동구요너리 데나 두구총총 청마게영 아랑일 긍아가나 디쇼완 바바이 중아리바인 당디 조키 징질거 능아영 두구총총 아 단지나 메도 초목을 놓으시라 나준 추세고는더라 두구총총 어긴든 루마글랑 놓으시라 과진 세고는더 제타고르시요 아리 데나 나준 추차총지나 당아조 사시기 메도 아 단지나 파마기야 토크가니 야코코닝 기르긴글럭 노르타와 아 머리든 양나 미직 마우와타 마우와리라 디첸그 쭈꾸총총 청마그 총디니벨리 아랑가 파사 파일딘 당치주 아랑가 파마그 칼란 츠츠이주 능기스 아랑가 파르클 마인데 이꾸즈 정중데 딱시 개치너 아 답 야클 로브고너 게인케 로브고너 디촌이 영예 니워르다 아랑가 파르클 마인데 이꾸즈 정중데 다 아 다 멍즈다 버라 리 디다나치 슈닝제나 아 쭈꾸총총 미도 초목을 놓고 실어 나준 추세고노 니치년 요일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내 인지나 지 조기 찍인지를 그 걸음 덮질이 됐더니 두고 총총 미도 초목을 넣는 거 실라 나준 초세고노 실라 년문디 아치 년 땅나래 응 라영아 가신 요노 그 두고 총총 망아즈그 소니 고즈그 정라 요치르 삼그 다나 치슈니 디슬 담진이라 두고 총총 어리근전 로마글 넣는 거 실라 과튼 세고노 아치 인디신년 주일 아리 다나 두고 총총 성막 니월드 희고노 아랑가 파마그 과튼 아랑가 기르긴거 과튼 디진드 초인제나 아르그롱 챙킨거

ཕ གི གྲུ གཟིངས ཡིན

아마 악신가 아 동치가나 홍타 더진다 그죠 동치가니 저 저신네 레옹릉에다 좀 내가 너한테 셜리 차스

야, 냥이비 조금 총총초 공인지나 치 아, 단지나 남크르 살랑나 다운노그 조금 총총 강훈 노르그 정크등 럭든 세고노나 담다 셋등너 시긴 아르고 지순지나영 못했던 바밥시 다 못했다 나스마 뇨나 나스마 쇼자 지니 제그니 제샤이너고 디당나 당가 조른가 파사 파일 Horongsan rukusana o nugu chukku chongchong changma daga nashtam shenan dali lhagzgin nu shemar giwari la. Di shenga chi limtsan ha jima gachu ni yang matat nashtam yukwa munga zga nyanjuyi ya. Shuni inji na hachi tangsun somu gishen nugu shi zhung. Ka di ngagli ya gihkal lemba siko nu di nyana tanga nachong shi pi gatsikan jikti chanba harigpi karkunga nashik juyel.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린 지나치 카팅글리 기카렌 바시고노 시중대 년당나시 디한진이 정거 등 럭거딩거 담질라 년당스 두고 총총상막이 고즈정아 탑다 리 두고 총총시 촌나영 시가 마시요니 아나스템세나 시긴 곰지 와섬 창니 아 디한친이 지나영가 나스마 셰조가노 그 두고 총총영 시긴 멍제르라 대나 주 티바 가시카스칼람닌 존나 쳔머레 치 스탐지 유과즈 케라후라 부자르지마라 조금 조금 망아지게 티바가 찍혔을까니 저 나스트미 유과우 대르가 데고 하리 나슈니 치티스 담즈엘라 당디 나충시비가 찍그 지기티 참바 리비스카 콩가나스기 유엘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로리가 로그스글리 니리 가르콩
1: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2: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1: 나초 로렌단세아리 피카르쿠
3: 조보 총총초 다타치초 나초시피에가 틀림친저 아르피에카르쿠가 참프르식당 나치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냥니비 두고 총총초 달타치지가 산진능 진반 된지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티 참바 아리비 스카콘인 다나 아리비 스카콘거 스칼럼 더질란드 같은가 아 시스템이 과즈기 제일로 이주일 시스템디 카싱아 아 노르니크

0: 看比西穷连心
1: 擦如意是当地的和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又比而当坑人
0: 拿出拿出西比尔嘎擦的时候

0: 된 손이나 아 다코랑 그 길긴이 난다 파마이 난다 안도 창마라 달리 요다지 고나 갑다리 얘기오고모 대단한 대랑 글랜슨 디능니영 아 다케랑 손이나 소초고 남사 체랑 그 길긴디 대단한 딩이 탄다니 아 소초고 남라 체랑 그 다든 그 정리 등 레리달이 지 잔드가 통통리 줘 남선다 다우즈 고르기 잡요 디나 도머 길긴 그 조 다소초 냐츠 얌칭 그 디긴 그 소중 그 남길 그 당다니 야신야 그 남바조 갑다리나
1: 오 야야야 야야야 대단한 단디 로트 냥스 그 양친데 토치크 가위 인데 타고 디크 간디 인데 본데 인젠다 그스티무 마르모 스티무 마르타다 키 아믹스키 치치도 키야다 치치 소더르다나다 그게 마우와 그치 로브중 아미긴데 본데다 시게 서요니 도모 그렇다 그치
0: 야리
1: 단 남 진 지나다 그 도타 치무 간다가 소난데 그 체리 진다 되는데 그 나다 도치니 도승도 알았던 지르지스그라미 그모 다 그 체리글라가가 멤버 디 매니저나도 그 도타글라가가 키에 아미스테크 도타크스 기냥도 그 요그모
0: 나리
1: 단 대요트나다 키스기 체치 통통즈 나다 다브르우추 달릉글라가 그 도타 디그 뭔가 체리 때무든 된고다 카르마가 체치 무든데 다브르타나 히그모
0: 따라
1: 대히 존나다 그 카르마 체티 키 존나다 간디 스드음게 스무드고 그나 그게 체크 때문에 그것도 난 합사 소소 간디 스무드 그 뜻이 존나다 키타 소중 금기인 키 지사 중이야
0: 네리
1: 단도 근데 괜찮아 미기 요청도 근데 도치나니 좋대 달 버트 녀기나 미기 고제다다 도치클 후마디나다 미기 요청도 괜찮아 뭐
0: 네리
1: 다 소득 넌 치와즈가 미기인데 요건 말이야 달로 정도 있다 트위치노 트위치미노 트나 강즈가 트위치노 나 로프터 때트나 체리 스무들가 용디는 그노 지기 카나데다나 마토 이놈은 나 로프터 디 추구 그 디기는 체리 들가 용구고 그노 감기 망치와도 요크메크모
0: 뎅가
1: 니 손당나다 로브중 미기 타홍 소마데 타 냥스기잔튼 따다도 마리아 타 키야 미기 시기 소르 소인도나도 그 로브중 시는도 건데야 미게 츠고네 타 카스브라 미기 타 하총 소리
0: 나디
1: 원래 때노 쟁가다 그 로브중 그 니체디 키 마라르는 거잖아 다 도치니 돈테 토승도 왔다 그 로브중아 정도가 난들 로브중다 메파시코노가 남바도 보다 다 왔지 숨도 제로 시팅 메파가 군이다 그 로브중에 대더니 도무고 로 얌타르와지리
0: 나디
1: 다 그게 런중글 아칸 히티나라라 지키야 믹세와기 체치우니 도무들 당아 멍고 니가 도마 치지가 달리다니 도무디니 다 런중글 카바 박신나 민지요지 말이 얘는 당에 로브 정말 그 로브중 세트한테 냠즈가 되나다 냥스기 잠튼 디그 다 능봉 초랑중 니오너모 다 능모 거랑중 극감디라 그게 치즈 정화 있고 그나다 그게 알론 증고노 걸 합작 거티고 까다 자이가 이 웨이크 건다고 까
0: 아리
1: 뭐 단 듣고 건다 정게오 까 나미 그 디스탄 듣고 정게오 까다 자이 증나 이 증고 까 이 증나 웨이크 증고 단 더 성부 그 가노 증게오 디 돈이다 키 증고 다 코라 능나 휘차 모메 키야 다 휘차 치 자이가 나 자이 치고 이나 이 치고 게디 와이나 와이치코 따테요 그도 군당이 겐스 요컨데 요키 응이 진댕가 로부터 그렇게 했더니 어초 나미 런조나 카르마 집치가 나마다 전랑중 코미 그 따테 스티프자 크마든 크르송데 또 카르마 집치가 나서 정선 말이 로종아 차르지 군으로 미기 군으로 차르지 뇽 군으로 차르지 뇽뇽 용도비 군으로 응이 진댕 했더니 뭐
0: 다리
1: 단양 그 잔테 인지 그다 키 차르지 요키 차르지 용디 못했다 차르지 파체 용도비 키운데 동물은 도마업 그 믹세와들이야.
0: 네디.
1: 이도니다 공모가 공중을 가와다 리사유나 믹세와디. 리사 밀라 랑중이 비스캅텔라 그 근거 거르정게 오크즈나 신 근거 거르정게 오크모.
0: 네디.
1: 다스 지르게 모요노 그 지르그라 니일그라 젠지르 그 근데 정군은 마토 알론 진지글 하사르케 파르체 공모 크찬 군데 쪽필라 칼랭게메 그 리세톤나 무스키베 이크모.
0: 네디.
1: 단도 군데 키 정주그라 파르체도 모기 인고제 다 나미 로동 지그 거르터더니 공모스지지가 거터 장나다 파츠기 진이 떠나 듣는 이 지나도 모두 인사도 딱 그라 정적도 모두 뭐
0: 여디
1: 디토니다 키 녀그르가 법트가 감도 군데 땅이 루모 선보거랑아 냠즈게 되나다 그 법트가 감데라 지 나미응 이콘니 아니엘코니 다 아니엘코노도 군데 양 좀 말아 텐제나 손으로 도마드가 전에 그게도 묵세가들 뭐
0: 여디
1: 김생 키 졸지 하청 마그 디토가다 키 아양을 망사가 사자 아야까 그 지석시 그 처치는 사자도 모두 뭐
0: 여디
1: 다른

0: ya higa mahiran da samuz de yaro je khoycha la tejin ta ta gonuz injira
1: chara ta do kata gero man
0: kantga ti da tang khoycha ta gme ka tumi shalong zon babo Mexica. Ya. Da chi ge te he kar kan tang jo re nar chen ge re.
1: Do kai go.
0: Mexica. Mon chen chu
1: na du de.
0: Ari, du shu de dan dan du shu ron shu kan nai na re yok. Ra dan du shu na ge ma nga yok. Cham chang re re pa che re re. Da pa che re re yo jir. А мене ре ёчир. Ани ри хсымды ё не ре ёчир. Тангэ жуго не ре ёчир. Тагэ жуго не ре ёчир.
1: Тангэ жуго тагэ жуго сгэ чайн гэр бэ. Чайн гэр тангэ жуго мэн заг бэ.
0: Ари я мэн заг а. Чё ары я. Kangtang jori narching gri. The chizzy, won't you come on the gang? The chongi gunyons here.
1: Manual,
0: the chuzzy gunyons here. Don't do it. What's the matter? Look what? Rich, cherry, enjoy cherry. Chandy narching 강탄 조리 나르친 그리세고노 나르친 그리세고노 르나마 르나마 치그지긴 조가
1: 어레 르나마 야르탄 조가
0: 올리다 야라상 드나 마즈나 챤디 가마 치니다 오고모
1: 어 요크
0: 올리 다트 나르치즈 가르케도 세고노 인드리
1: 어디
0: 인데 차리고 디조다 다지 그 토미 샬롱그 좀바 보이나 셉틴 샵 종정리
1: 어 셉틴 샵으로
0: 내리 알 셉틴 샵 종정리고
1: 내리
0: 야 다 원칠엔 스나시금요.
1: 원칠뇽아 다 마시게 이런 거.
0: 샤르갈레암뇨.
1: 샤르갈레뇨 알다 용마뇨. 겐조마.
0: 랭긴 조마뇨 드네. 다티나 따라 조 샤르가시네레 크레요 용지마라. 랭기 용지마라.
1: 알 용리즈게 또 용마.
0: 그리 야야야 티나 데랑 걸린 스나니 조 샤르가 앙 도와 고르기 고그라. 다쳤나 샤르가 니와 고브드기 고그라다 드크송노 자체도 다 좀보보라 삼칭인징 나네라 아 알가머기 산튼성치 히송
1: 머기산튼성 토미샤동 머기산튼성 그다음에
0: 토미샤롱 토미샤롱 셉틴 샵종으로 가라 올리
1: 로흐틀은 징으로 알고 머기산튼
0: 나리 어 야 디나티안 글렌스나니 토포 컨트바 샤르가 동 고브드기고
1: Ali
0: Jima Kombayo Chizga Chushar Galing Khuda Shar Gang Tunguz Gordu Mai Chushar Galing Yung Kamnik Ya Nikv Demo
1: Ya Demo
0: Ya Demo

다든베 티트기니나 살랑당 조크르가 종치르 촘가 제 지기전 페이지가 지금 촌다디니 공튼 조른 페이지 땅 종치르 샤비 고르가 자초수제 시진핑가 지실가 친땅 대빈 소르문 라지기 시바난 급가 송실가 진가 공튼 로종 땅락들 땅스부시 바당 야급 땅 상신용가 롱인 찬글 종합인 찬글 고르다 소용니 회더 시바 마슬 말릭 담비 고니 지치전 지기튼 점디가 샨차락 드시가 디름지미 링근 조르 심지기 땅 고드시 상첸당의 지금은 총대당 우효준당 노동촌과 상친폐지 죄질은 한강당 사랑종치른 초크를 종치르지지 샤윈현 실라년바당 르데크크 삼루지리가 담시바암 영나 이토크 담실의 제차절

0: 아다든비
1: 서성의

0: 저 기계가 있다나 다 기계 지금 뭐 기계 얘는 느끼대요까?
1: 응.
0: 옛날 리셰 빠지던데 오그 지금 거 리셰 빠지는 느끼대요. 아니 지금 거 리카탄데 얘는 느끼대요. 옛날에 다다 아주 길이 링케 내가 적다 아주 오면 뭐 제가 길이 때 최근에 드니얼 컨트 찍었던 날라 드니얼 컨트 그 지금 거 다 리카리 주던 내 얘는 느끼다 요니다 지금 용기야.
1: 지지지.
0: 어, 대그다 저 지금 길이 때 저주나 적고 관절 자주와 제가 대개 그 휘진 전부터요. 살 때 뭐 용만 될까?
1: 댕거.
0: 어, 근데 지금 그거 리카티 연수는 어떻게 산을 매서는데 니까 그 리카티 연수는 산을 대그 떠니 리나? 다 그거 살 때 뭐 매너래. 대그다 그거 전지 돈 주어라 대개 그 휘진 돼요. 그때 다 주문동 사이나 적고 다 그게 자체 맨 신수가 나가 찍지. 응. 어, 너무 아주 길이스 그 놓대다. 아직 망치하겠다. 오따 공수 찍던데. 다 골무 자질. 아, 딱게 골무가 가네 찍지라. 길이스 리운데다 골무 자주 쩡쩡 당자던 거 뭐. 응. 때 듣고는 말해. 딱 길이스 그 놓도 처모들이나. 아는니 그 푸상 원지 제체 그 따서구나 탑스.
1: 지.
0: 어, 天冷就特别美，对啊，我们讲讲啥就个，他们在那买家啊，俺们那个一天的用某个人汤，等我们进门时候个，等我们等个时候呢，他去的呢，天冷就回家。
1: 是是是。
0: 啊，当个车上就那个进的，啊，你那个搞他们离个那么？嗯。啊，你那个啊，从的离呢？ 当个就你那个的从里了，国母出门的轮流，这就得了，我也讲个几个来着了。我就去谈这个，我也晓得呢。我可啥钱呢？你等看个你忙个，原来用你的大那的啊，用过穷个的，人工穷个，对那，你等看个你大，你大大那么多个，大那蛮多那的，啥叫忙的，懂啊？老多牛那么？
1: 等个，
0: 好嘞，对那等个去谈那的。 오, 다치 니그 던진디리야. 니그 렌콩드다. 땅추 니스토 제티클로 리르사츠나 니나 렌콩 아고 무스티라 무르차트그레. 대그당치 예치문냐치 니 자마캉 아고 무츠 탐바요 버트케타스. 고무 니 자마캉 아고 무츠 탐바고 던당나다. 다 그거 정화니까 니 덴케니까 그라. 그쪽 연구 연구 실다 니 베체레스. 니 다토나 사정도 이런 거 구능나요. 다 사타랑아 쇼리 자그라 리칼리긴 주문고 아는가 군원에 대다 다 고무 산적 것이지니 아니면은 그 사정 뜻속 조인 적 것이 다 디타블라 선이나 무초 선이나 네 네낙 그 두고 네낙 세고는 테니얼 컨데 선이나 그게 치 다 그쳐서 그나라 어정이 무게 뜻이야 또 때 선이나 다 띠기 띠기 무게 뜻인 저소나 다저 마추 마치가 렌탄테 네소네 그러니까 푸산 저소네 다 고무 장점을 말해
1: 嗯，
0: 啊，对的，那他就起立这个成绩呢，他这个公司讲话怎么弄？啊，对，这个那些呀，这个是真的。他起立这个公司这个就搞他这个哥们找的呢，就这个三门就搞。真个，哈哈哈哈哈。他他不得起立哩，你晚上你给他，哎呦，他请啊起立哩，你这里，他们是三那个，这个马杀的呢，这个多用起步没事那个。
1: だったしがやんけんちゃずれ。で、どにょまけなってりなだてとしめかもな。でんぐでんぐ。
0: あれ、おんだとにょちぐたんでりなだしがやんせんでしゃぐ。だってんのな、しぐたしりのりじれ。さまもちなにゃんりぐんでひしんぐ。だちゅ、たるぐちんそんでのに、きりりな、にゃしきくとしくきりりな、もやく。
1: でんぐ。
0: あ、にゃまーりにゃんでりなだたじょたとしよく。あ。 다 얘나요 아주 냥리가 느히트 씨가 하청신가 저와 전진아 아주 길리가 전진아 냥카요누도 희구가 딱 우마세소나 남보는 거 기와라 디가 제 기와리가 그 제도 신우테나 딱 길리스 그는데 대체 루 아니라 다와 된다스쿠기야
1: Denga.
0: 약할 랭군으로 반칼 랭군으로 경인도 길이 됐으니나 연대가 남쳤으리.
1: 아시.
0: 약할 점점 랭군이요 미까. 올해 뛰더나다 년카 뛰다고 연우 또 희국이야.
1: 랭그 랭그.
0: 대가다 좀 또 신가. 다 길이들이나 아유 이딴데 더서나 치군이. 다 야마 넘어져 뭔가 뭐.
1: 랭그.
0: 올해 다 사퍼터 주 아직 따따 오기는 나 길리는 너나 혼디 뛰고 길리 링켄트 용품 전부 그 쓰는 거 찍거는 지나 주 다 오그 소타 전무라 소환의 용누가 연된 바지나 저거 희된 바고 길리는 있고 지고 그 아 대기다 군바는 요가 자르고 있던 용 길리는 거 지고 대기다 디와는 야라 릴 아름바진데 야라 터는 거 또 먹고 지고 다 뛰는 거 치 안녕 또 요는 나 자록 된 거야.
1: 아지.
0: 치 안녕 또 메뉴 아주 소장하는 용가 연대발 꼴들이야.
1: 아지.
0: 연대반도 쭉 최근에 다 자기 오이 정말 신을 아 되겠다 지금 나티는 너무 뜸 망하고 그러나 딱 그치 나티는 치가 망하고 있나 내가 안녕 또 신주기야 찍기야.
1: 아지.
0: 어, 다 때나 양치가 더 성세가 아유, 딱 미라리나 대체리 뭐.

모르모 되게 담아 단 섭다 탈 신중 걸 호마즈가 선진나 시그니 크게 냠요 요는 말 니니 르그나 마사라 중 요는 말 옛날에 다른 게 샤와드 군 구스음 구담 되게 담아 완 다나타 간드라 마 요니

0: 다나 다 치리고 그 마사 메라데던 킬리리고 영나 지 자스티라데 메라 자 킬리리고나 치리고 나다 서버터 주 다다 그 소타노니 전문원이 돈을까 연대요까
1: 댕그
0: 어 다 크지다 능니 그 연대인데 희사티 구대던다 주주 치리 희구 있나 토메 지 치리리 제때 그거 서우자타국이야 아홀레니나 키 셔총도 있고가 아 셔총이나 철 셔총 있고가 아 나 옥 사자 그 던지도 셔총 있고가 아 자는 그 던지도 철 원라 셔총 있고가 아 영나 어찌 던지 세라들 있고가 던지 세라리나 던지 세라 강들이나 사가 오 향리 그 던지들이나 사가 시글리 그 던지들이나 사가 던지티 철 있고가 따띠따 철즈띠따시 그 서울국이야 마 철리지디 Chazuliju di yenamana tenkei tang. Ta rangi ki lika liju te ta jilan sawo ye tang. Ta ti nanza lije, gani lije, satanyanga lije, chorfa chumuzo nandika, gomu chumuzo guga, tiki chazayang sawo zindruwa, nyamu. Tomo ta chi chazuliju te tenkei ta guga.
1: Aje.
0: Nyamu chiga chitar liju ki chazayang sawo sawo zgu.
1: Aje.
0: Ta niga yonu gu zingni ta, 다른 거는 거 이해치고 오 땅 가서 다니 리칸들리게 아 제전들리게 데 리터나다 마오나다 데 인치면이 리오즈 토나즈노가
1: 아제
0: 이거 다른 거는 거 이해치티 요토나다 지 제저때 체르다 리톡 싸우게 리토다서 싸우거든요 고르무 요니
1: 아제
0: 이거다 마스터티 싸우는 마사티 산나 치 옛나마나 고무 모요니 사고 있는 녀르믹 리르 마드 냥가 산나 아 리나라 축가
1: 아제
0: 어 데리아 데이터나다 당인다네 세주초 마사메나 토메 쳐지고 있나 치 쳐지 리주티 땡케고 녀무 치 쳐지 사우고 선바무 다 치 쳐지 띵이 퍼트테 텐디도 돈이 오는 거는가 예치고
1: 아제제
0: 어 다 쳐지라 예치티 쳐르 송다 마사자우
1: 제
0: 마잉긋 알리바바 쯧당 누베지니 아 다크가 골무 메라 티 골무 마스터 자그손노 텔루지 마요 마나
1: 뎀데
0: 어레 따티치 파리야 마이나 전진나라 골무 마도 이어 되던다 소 길리딜리는 말이야
1: 제
0: 골무 치라메 그가 타나 그거 아는 그 진성 그 드수고 공화 때 저스그나라 종동 디그 고무 가게 하는 걸 리조아 다프시 디그라 마라 소 고무라 드리카 하는 거 소요 아주 뜻든 거 던지라 스쿼트 소 탕아샨 좀 너무 있게 그거라
1: 제제제
0: 올레 옛날에 그가 던진다 알리바바 생은 누구 던진다 아 다그 던일 컨데다 지금 양세는 던일 컨 리그 리그 리그 누구 던진다 망원나 자차가 자가 그 자칼레나 다 그때 이 치우고 뒤 치우는 다 그거 뒤 철저히 철다 내 뭔가 짜증.
1: 제제제 환주를 가게 칠리.

0: 무슨 같이 담바요 그 뭐.
1: 응.
0: 반전데가 자동 같은이다. 아, 세파당 정도 넘어지.
1: 아제.
0: 아, 옛날에 아, 길이 니스 적군의 환절 징이스 적군인데 러글랜스.
1: 아제.
0: 아, 그거 러글랜자 정도인가? 계속 카카리.
1: 땡그.
0: 다 환절 등킨 그 러글랜나 등킨 내구르 사서 러글랜나 등킨 그 길이와서 선지나 다주 환절과 정도기 주 말이. 응, 다 훈련이나 환절과 정도기 처음에 고르무즈는 쳐서 그래. 고르무즈는 까는 용나라. 고르무도 근데 쳐가 고르무도 무슨 구이탕세. 고르무디가 네와 쳐서 그래. 다트 도무도 쳐서 갔다. 저 총장님이가 또 무구가.
1: 댕그댕그.
0: 다트 다 옛날엔 저 요늘 다 태극은 저 메소느래.
1: 댕그댕그.
0: 어
1: 응?
0: 그럴 때다 지금 관저 체크와서 그다 태극 관저르나 다 잠깐만인가. 다 훈련이나 아주 아주 사무도 세노 시가 냉각과 종류가 시기 상차원에서 그냥 화도 맞추가.
1: 댕그댕그.
0: 단디 젠강리고 개 젠강리고 난 네가 정말 이제 너무가 당겨요가 매그고 뜸된 당적 좀 망송다.
1: 댕그댕그.
0: 냉각 요거 맞추네.
1: 제제. 그게 종류 그 사르틀라 그게지 탄즈가.
0: 어여
1: 응?
0: 따뜻 뜨거워 송네.
1: 레레댕그 다 테론 티스타 마즈그네 그모.
0: 로솔로솔.
1: 그나 간럭 카르마 섬니에 브즈그 티스는 더벨셀 달덩이 단 지그트르만 다기즈고노 카르송 테른 거 머르 톤지즈 나쇼코 다 쇼 산이 소수그 원르 사크크 다 겐여 콘서라 냠리 칸라스 고마그 토니 타르플 시와던 텐 달덩 톤지야 마즈 조고 그모
0: 로솔로솔.
1: 그나 톤진도 타타오 손이나 라키즈 어릉 일소드니 하랑교 특메니 라키즈 어르존아 크다니 라키즈 클트크 토니드니 하르크다니 담무가 나바타 킨트마요고모 다 존티 토니 나미나르 존타나미니 메크
0: 레무
1: 뜨기도나타 머르 톤지즈 가타오 손기나 머르 멍크크 긴코 코나므나 언덕가라 호이는게나 톤진데 야나 야치 젠다치 그게 샹신 신소 송 야요 런진쟁 톤지즈 그 로균데 킬리와드가 송이나 그게 이케스드가 함성 외케레모
0: 레무
1: 예나연 그게던 드크 요탄밀 그게 양 나마나 요니토모즈르 뜨기나 간락은 디니 타니엔 카브다즈기나
0: 로소로소 오예 다초 키세쿠노타 네토 냉각조드르모
1: 응?
0: 아주 다벌 당일 공나셔노 그 사찬네 길이 너무 마비 오늘에 요너 레타라다 무마가 그 길이 그 길이띠 그 던지다 와그 총지근 저타쿠니타 뇽나시
1: 응?
0: 다 총지기 전나라다 산이 총지기 저타노 마토 아 제능 총지 제치 총지기다 저주 하차 가우너
1: 댕그댕그
0: 아, 더 가운데고 전체 소드다. 지금이 그저 연주만이 그거 던지기 때문에 요금무.
1: 응?
0: 아, 던지기 때문에 요금. 다 던지기 훈련이나 지금 산에 맞도 아 산에 가니, 롬 바니. 산에 하라 손 머리 젠던 젠바요. 때롬 바니 문칸니.
1: 아제
0: 아, 뜨거니 세티 뜨거다치나. 아 제치젠다 아 용차젠 거. 던지기 똥특게 매라.
1: 응?
0: 내가 다는 때 니스 똥으래. 니스 인여다 치르나 아주 실총 어치 임시기야.
1: 아제
0: 다치 달룬데 특가랑 아주 시그 던지 체부도 더는다 쟤네 그거 던지 준데 그 상하다 시그 던지 체부도 다 던지 뭐가 던지 그거 샹리그 던지 뭐가 요거 시리그 던지 뭐가 요거 다나 훈련이나 슈 음악 그러려고 남바 나츠코 군이 던지 줄까 아 예적 거라 따뜻 시가 총주고 시청이 주고 저 전통다 메송이야 그랬다 아직 제치기 떠나 체크는 킬리어 선이나다 시청 안 떠오 있을 거네
1: 레지
0: 어 시청 메나다 지지 다그 킬리티 예 말랑 뜻을 거네 그랬다 시청 뜻다 안 떠오 좀 맡아라 다치 시청 뜻이 이쪽은 전통 메송 떠오지야
1: 레지
0: 어 동우들이 다 무마시나 요 산열의 카토 군들이 아직 던지듯 산열의 구토이 군들이 자다 산일이 테르 사자 총라 최본 주주들이다 시까치 그 어 다지 나노 두스 아니 그 나오잖아다 아주 그 던지라 마즈 산일이 테르 아 제치제나 제노쟁 그 유트국이야 아 홀레니 나 춘디

0: 사캉자 전이나 수통 따라 전이나 따로 지금 그 맞던 거 메이크라 너주 워크 사찬이 따 워크 수통도 지르세도 손나 그주 토멜 레코너시라
1: 아지
0: 따 레코네 겔 살로니 마시욕 상첸지 상첸의 겔 주 상종 아니시욕 다나 주 상해라 아 따테랑자 그치 다즈 자코크라 쳇스가 무헤스가 쳇스가 지드네라 치시던스 따 너무 유튜브가 아 소프트니 키닝거스 같이 그렇게 따라 워크 사르니 뿐이지 그니까 따치군 건치 따치 카페관에 너무 주실 따다성 신자 따가 워크 사찬나 망가 되게 진짜 야노나라 요크 되게 자카 젬바 싱가포르 요크 아 아르토 요크 아 인체가 된다
1: 아제제
0: 올엔 너무 좋은데 요크 다 지금 고스타니 되게 소가 유타치야
1: 아제제제
0: 다 너무 차리 송통나다 따뜻히 언니 정다 젬바게 때 먹고 원준우 자책 자인
1: 아제제제
0: 너무 들려라
1: 야야 아운파나다 원드사크가 머르 톤진데 돈데 영 따나준 녀트친등 드니 히럽진나링가가 니틀바던테니 자치잔등 야난 샹이리 톤지던 잠부 랑라쇼트브규가 레와라 단슬타 요크즈 간락가 카샨다무 트라키와즈가 르테니다 던데랑가니렘스인데 연지트규게 슬라톤타무
0: 호야야
1: 드나 간락가 샹드 탄리노 양치르 트지 치신네인
0: 야야 파트치
1: 야타나니쿠브라히델르
0: 야
1: 디모디모 야 야도바나바 킬리르그니 던데테 환주르근 징고랑바세고노 랑젠티 타네 데랑거근 간신럭 다 군니 오크나진 망푸즈 환주르 촐비 람칸 덴지 고르타소 아타 냠조고사 긍드 요니나 카르송 데랑거 환주르 드브고노고 카톤데 킬린데 녀르고니 카톤데 치 아니흐튼 오만 단두 찰킹즈그나 요크 아더닌 디 녜틀드는 가세 냠조사라 나튼 깡깡 요크 지마엔기나 톤지즈 리니간다 타나라 톤지데 인기나 촘라 잠고르타소 치켈 치와 깡이니나 근데 쇼치긴 요고니나 달라스과 마즈글라그네 가다이타 대양 트지 치시네긴 대나 대는 걸 엠슨 디스적한 거 통섬데 닌조고던타 레츤디 소음증 간거바 하르갸라 히던 다르클바 담른 소시케 다르클바 건적 세랑동 소노마른 신네긴 가르종 남직 돈즌등 소음증 신네긴 레츤 아르지마그나라 가소사마 양처럼절 야신양 코나비 마타더랑 리리 콩글레츤 잔드글라 산지 나버 냥네 트지 치시 야 트라키델흐
2: 나는 베이징에 디스를 정하인.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4: 냥칸란지 체남바 데모이나 데랑나 제스티가 다든 베이치브든 땅아 자스티가 다나비 치니스 모치가 다나비 치니니라 자무그머리 순이탄디 제치 익산지르린 산나냔 브르가스시 Chungki jaisa chichibkaan pheji shimjig teni ge pewa tang Chungki jaisin pheji khipshi teni ki jimgan karwi Kola shibin pheji san rojimbe jakun pheji nyamli ki Purimbe shaylang chungda nyehun bejin dadi Ekaya tang Afrika lang latin meelang jini yungwi Kola shibin pheji san rojimbe jakub jigini ge Torim huanrik tang Sachi shimjig ba simcha laga shaylang la shikbar maasal Jaijang shangchin da dukshibshi Kola shibin pheji san rojimbe jakub daga shukui huni darjie shungwa tang tani ton kung ka chani di ton li ka chaitub sa jirtar girwa tang zoli jan la kandil tang ngal li mangwi li shi goshkub jirtar sashtin shepa. Zhirtang jan tang jangduk tsarijirin pherim chol jirtar ngal li jiriang jir pheji ngonjir shepa chi shukso si yongchib da semkir shepi dwejir giryo. Shailang zinja pe kub Chungku shukka nriyu ki chabkung chenki pe aranga chachi la songzir si de Chungkin pejin de hi jindil tangsib si pa tang laglin ga huizir eeshib tangsib si de Kola shivin peji san rojin pe jakub je huamjur nyamli tang zoli jan jangdug peji zhichang tsarjir mazung jiri su chabkung jen peji rindul la lantab yo par masil Chungkin peji tang Kola shivin peji san rojin pe jakub tak tangrib jang tal sachi dweja dun Bashi tang Pulung di Afrika Guima Chintinja kub Kamolo, Ejib, Gambuya, Kaniya, Malaysia, Molochis, Rwanda, Afrika Loma, Sudan so Jakob je Lomi Chungkin Peji Nyamyong dang Ngenir Nyamdi Stangsip de Pevita ni Stangsip de Jirishi. Loma tiga Zhejiang Xiang Qin Hangzhi Alibaba de Tsu dang Hangzhi Zhong Qe de Anji Zong. Dechin Zong Soksa Song ni Yirngi ni Zhejiang Huamzhu dang Zhengdong Peji Zhongsip Darpil Ji Jie Lglin La Doshibshi.

우크라이나 지후 종치르자 마그툰 도듬 주가 지정 타카치크이 치 증인의 정총제위 년주르 등시아지르 러시 닌디 능머 지후 종치르던 과굴 시발이 머거 젠름도 코라던 머시 뜨가미 우크라이나 야큼 자적 네츠 주가 치 증인가 함으로 정총제위 년주르 등 소미 변이 단돈 지후 종치르 보도 러시 지사클 등 다른 네츠 지사크게 도이킹 조클 망보다 글로시에 후스지 사크게 도이킹 마인비 조클 지글란 잡글 테미 일니 로크트 시진 비르가인 어르세 제송 부가 시트게니 나천송 데비 냔주르 등 다초 베니샤지르 어르세 마크 닌테르 우클란다 지디 동덕당 어르세 마크 감초 과슴게 십층토위 영등 초원차 등 파르굴 쟁거 마마다 남트 구데 지후 종치 등 지후 아디르 요비 아마그튼 초원치 조지 켈리 등 바르지 니콩 슈디즈 대진 테네 폴로 피터 로프스 큰 아디 등 포르 타완 아디 체르 카스 아디 체르 게네프 아디 등 지후 아디 소 사치 요비 아마그줄 남트 등라 동덕 등 다치블리 탄든 동덕 샤프준의 우클란 슈기 어르싱 와쿵가 아망줄 르클란 잡굴 시퍼 실란 잡아리

Wenizili,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고글 잔지 하마스가 존진 시비 자차 사케제 세종 현실의 용접 큰게 최특인의 잡적 시돈 하마스의 자차 사케대 요비 데니라 용 한큰 돌니 자차 사케제 선진 도뜸 응차디 자차 자크브 선진 용 한큰라 제출 시버 자직 시진스 현실의 용접 큰디 주르는 사과 부타가 자시 위수게 데르베라흐 종치르니 베비 산지 족불 총디스탄 공가 니슬데 캬브르시퍼 마슬 데니라용 한킹게 두시 라파이 리크르 공시시비 응이지 냔시 잡아등 데 드린튼 나주 응임부시퍼 판토요퍼 마슬 선전도트마간치 와르글라 겐들통트브세 사과 부타가 단도는 셰트브데 자바나 자샤사키케 능클 리도나 잔즈기 셰바등 선전 도트 먹은차데 자시 자크브 선전 의 한킹라 제출 셰피 샤와 데르응 베브른 간송 셰바등 망츠게 진테크 르기지 차르치케 탐치게다 잔즈긴 페름젠 고른정 마쿵 젤름제 거듬 데문 에스라케 마홍 신튼 마시바지리 중위 가득젠 도동위 첼린셀 사과 부탁은 제유라 쇼그 창미 자시 야크브 선진 아연 한킹거 런거 야크브 등 선진근 간처 럭터 제비 임 배점 제임죽서 동기비 임 보클당

야 세댕거 년콘 족분남바 최초 디무이나 다르타 최적가 년름 등전 신반더는 총은 정족 년층 큰 워크를 농층거 완능 천지 번역의 타통 년층인 남바 세대 공영 멘트드 완능 천지 번역의 타통거 년층들라 선신능 버 르가스시 나리 천돈 좀바 체르 좀마긴 데나 데른거 년층디능 아영 니체나마 글렀던 글랭 동네 속게 럭치 잔운 바즈 고지기골 데나 족분남바게영 나초 년층데 년초라 슈글럭친데 뜨영 아른거 파마펜실 땅 족보 족무스과 샌듬 촌실지 몬든데 거삼나 나초 타통

0: 아리와 쯔게즈 공주 진용아 통화 통고
1: 오예 뜻장 보진들이야 니라
0: 아리 이런 참란지 영 로론라 디스나요 통나 로론자 그 카프르 디지마타나영 쯔니 영 셰리 로론난데 무가리와 치우케질이 셰네리 요케 영 디지카 토영 아리와 영 먹콘사직 문주가
1: 데리타 따다 거치오 그 커치리바 챤통나 초코모
0: 아리 디나다 디 셰네요나다 로롱가리와 치마토 마코니라 동고
1: 오야
0: 야 춘데지 치조케
1: 춤친데라 따르 동가메카
0: 춤친데라 레트야 춤친데라 그나 가서 데랑 아초 니가 롱친에 리커 동가다노
1: 롱친 데커 동가다고 고모
0: 응
1: 그거 춤친데라 미스 오는 말아
0: 체인지나 춤친데라 그나 가서 데랑 동고 공산당 측에 대등로 자라 나 코르누가 뜨무가 롱친에 리커즈 잠요너리 나 초 디정 등이 잘누가 지 트라인 멘테테 춤친데라 그린친데 동너리
1: 야야야 과든 치 과든 치
0: 아레 춤에까 디나 초 터지마 그린친 나 레완자요
1: 다 리바도 요 그래 다 아큰 거르건 디 안 거 쳇 거나요 잠보라 능은 지기메카
0: 아레 아큰 거르건 디 에나 쳇 지기나요 서르고누가 멍라티 나 춘 조근능이 짝다누가 거인 나 추 자이 녜등나요 나 추 근디가 아다트 거르 능 능지기 군네 능지기 등나다 추리와선 듣고 지기라고 디 엥거 쳇 지기나요지
1: 올레 디 엥거 쳇 지기나요 잠보터리모
0: 응
1: 다터면 나다터 마치가 나리라고 고
0: 야 처리와 쳐줄게
1: 아 다티 로서 치고가 찍다라 덤시나 좀 리라다 마톤다 마코네 나탕 레크 리콘 고곤즈 바카르즈 남저가 아말리지티 돈인 비오모
0: 헤데
1: 또 뜻이가 로서 친구가 녀마탕 다티 르고 다추 리트고다 인나라 치고 맨나 치고라 다디 포터진 요가
0: 헤데
1: 나정식 그 가스르고
0: 헤데 니 레트고 인데
1: 나 줄리트고 있는데 단디 로서 친구고 로서 탈하다 카르보지 기즈 드비다 땅에 티나가 코치기 타야
0: 아레 티나 가즈노 남질 끌릉누게 동렌테 나츠 럭근 조그나가 지온 마레 티나 나츠 로서 쳇글 엔첼리고 티나다 크게 치 롱지 게흥 끌릉등누 카텔릉누 뜨인지리
1: 어떠 옛날에 자또 오르근 조 터치이나
0: Tenga tun zokan ngan jig jut ge zge kajiri jishu ko kokorati ul kg dani na dongle yuhan dal ngz gna yang atun zokan ngat jig tna churi wa jin te ko jig na chuk pe cho kazun nam jig dongle zga riwa chi ge
1: na kar tun nam jir ge dongle zga riwa chi ge mo
0: na ngi nyen zga nga chu tatung khang de chelong wi kazun nam jela chi leng ge kunina
1: ta kar tun nam jir o ke sar jir chang kri ndri ta o ke tatu sig yong Oli gui tang zgmo ta kang zgmo tang nang nang yogo kumo.
0: Adi, adi.
1: Oli ta ngi chandolak chika na ya.
0: Ya, tina ngi kazung nanjila yang chandani chokpo chashin nanjil ke cho lak chika gu kazi ya ngi danda chokun jo gata ngu.
1: Oya chandolak chika ta gus turtan trashi da yunga zikar na ya.
0: Adi, tina cho kwa chan chi ngi li chok yunga chayul de tong cho kwa chan chi chani yin. Tina minta ta nga chulin chandala nyambar ga sisha tina ni kubka di mo.
1: Ya, ni kubsa di mo.
0: Ya. Wei to put demo.
1: Oh, demo wa chang do ma chok kin kum ba.
0: Demo yin tin a to pul han chok de gung ge wa nong chen je po nya ge ta tung len chen de jel de tang sonum yi khi ge sem khung ge chan du se gu nu ga yang de se ga lg chi kar ji.
1: Oh, ta de yin jira ge ta do ta rang de tung ge kon ten tang ge long kro ja ta nga tang tho de se ge lum de ha tung ge long kro nya ge de tham cha da tham to de chi ge ne mo.
0: Ari.
1: Da ta mani ta goni shiko no ta toko de satana ngawa ge toko ta khi namjil tang de toko ati khuang tsu ta ta mani mara di ag tsu khuang gare toko gombo dorjin de cho tsamdo dak chi ta ta mani ta di na lin chin di na shiko no ta chiko tsamdo dak chi dikani ta ta mani ta di na tsu na ranga ya adong tin jang go da mani yan jo ga ga mo
0: adi
1: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0: ᱛᱟᱫᱚ
1: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ᱛᱟᱫᱚ
0: ᱛᱟᱫᱚ
1: ᱚ ᱛᱟᱱᱛᱟ ᱨᱮ ᱪᱤᱱᱤ ᱥᱩᱝᱜᱟᱭ ᱱᱟ ᱫᱚᱵᱤᱡᱟ ᱜᱮ ᱱᱚᱱᱛ ᱠᱚᱱᱛᱟ ᱛᱚᱛᱤᱱ ᱫᱤ ᱫᱤᱜᱤ ᱛᱮ ᱚᱱᱟ ᱛᱟ ᱫᱟᱣᱟ ᱠᱮ ᱥᱚᱱ ᱛᱚᱜᱩ ᱠᱚ ᱵᱚᱱ ᱪᱤᱱ ᱚᱨᱠᱟ ᱫᱟ ᱵᱚᱱ ᱧᱮᱱᱛᱮ ᱧᱟᱢ ᱡᱚᱥ ᱛᱮᱱᱤ ᱨᱮᱝ ᱫᱮᱣᱟ ᱠᱮ ᱛᱷᱩᱝᱪᱤᱱ ᱤᱠᱚ ᱱᱚ ᱫᱮᱣᱟ ᱠᱮ ᱥᱚᱱ ᱪᱤᱜᱟ ᱪᱮᱠᱚᱱ ᱨᱮ ᱫᱮᱣᱟ ᱠᱮ ᱡᱟᱥᱴ ᱪᱮᱢᱵᱚ ᱤᱠᱚ ᱱᱚ ᱠᱤᱜᱟ ᱢᱚ
0: ᱚᱱᱮ
1: ᱛᱟ ᱪᱩ ᱱᱟᱢᱵᱟ ᱫᱚᱱᱤ

Yeah,

야, 다들 지진한 거 형님이 냉큼 조부남 봐. 다시다 최적의 예능 등조선 반대 완능 천지 번역의 다통년 천진. 참단의 정미 도지 칠십 등급 낭비 이마 총원부서 근무가 랭대 년벌 가사시.

0: 야 쪽부 남바 다스타 체적가 년름 된 존슨 반데 와능 천적 포냐게 타통 렌센긴 참드니잉 알마른 친의 로마게 상라리 라무세르구누게 세르흐 럭지야 고드게 요라디나 쪽부 남바게 잉 대공게 타통 렌센데 젤데팅 알마른 친의 로마게 세르긴데 판스나 럭지 거삼나 나초 타통 칸아 카버 용버 르가세시 디나 참드니잉 쪽부즈 글마 토요게 지 쪽분디게 카버 닐렌즈길 왜 쪽부 초디모
1: 哦,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이제 너 셔터인데 그거 돈 좀 이게 셔터에서 이제 내한테 지금 이봐요.
0: 해야게 네가 때 맞았다 마 천리 추가 레서딘 상세 얼군도 찍다 좋다 거기나 좀 그래
1: 어 저거 저거 찍으래 찍으래
0: 야디나 마 천리 추가 레서딘 상세 얼군도 그랜트 타지마 그랜트 나 같이 와진다 거기라고
1: 야 거긴 제 팀추 가공게지 냥큰 테서 그 팀모 마오리 샤트디 제가 어떤 선지 보내 뒤치 찍은 Tito dimo mari timo mori neri go murgo cha sha tong di tito dimo tebe jo mo ranga riva chuz go na tuji ranga chuz nyan sa na ten ju timtu sambi lakti rikor go na to kor tong di mo chok ne go
0: hare re re tina khachi ka chan de ang pha chere khachi la da de chin de jil de tang ku yo chere tina men te tang a chu len chen de la nyem ber ga se se tina ni ka ko dimo
1: o dimo dimo ta shi de lo
0: ya ta ki de lo Ya, tukpuna ba, kongni akka kishe kunu ga kacha tiang tsangma ga kuyo ra. Dina kacha tong tong ili chikshe china shaga dicil, chikarang ga dicil nda, aling ga ndi warnung chenji ponya ga lintsin da, hachang ga tongga sir gu ga tsangma ga tangajima ga lintsin nga yang kacha nyong nyong shili la pansina lakchi karju su hui ju, hachang ga kachi ga. Ya, tukpuna ba, dina tsamdani tsangmi alama rinchina roma ga shanglari lamu sir gunu ga sirgin da, sanshi nang zho.

0: 아데무도 초제마탑크 아니가 가르고만 강님 블라타리 혹시라 유한 좋다 네 시그 유니 마쇼드 아 참참아 난조 그저 고르지 같다 리카즈가다 네 로키마트 아 초과지
1: 치 텅레레데 피아나리나 네조 치피아나르 초 어츠코니 그 얼구즈크는 말 초코 추카트 Rita, my canon is Shira Sondre Chi Jana Lina Machuakoga. Chi Inchimini Nakalingo.
0: Ya, ya, ya.
1: Two dim of the Dictana and Rima Mancana from Stachigon. Touch your Hugo.
0: Goga, Goga, Nichu Kalin. Na Yokaila, Unin Gia. Nelika, Tiramili, Tatsuka.
1: Ya,
0: ya.
2: Ala Nora, two. Чо май кана вот тане?
0: Яро чо. Ли калири чмур кага мела.
3: Ала норо тон тон гап чо.
2: Чон де уча гони. Таро май кана не маз жи да на мажага. Чмур.

0: 야 샤이초 저쪽 뛰고 아 동서다 너무 안가 이미 지금 진권을 어떤 사업주 멍등나라라는 말이 그냥 말씀나라 죽는 말이 어떤 사업주 멍소나 잔디니 그 야라시키는 말이 멍아 그 마키나 아 이건 잔전도 그런 거 큰 편으로 고
1: 야야야
0: 사고 쓴데 저쪽이 사가 고친데 차등란 받은 진규는다 아 도움이 잘지니
1: 오예예야
0: 잔전 대고니 가와라 아 멍아란 되면 말이 영 뇽뇽란 되면 말이 네버터 찬중인고
1: 오예예야다
0: 공부 레지기는 아 잔저 섬지 영나 아 저리 형 땅이 디토가다 다무

0: 다 사우케다 사실 럭저리 건도가 따로 마치 쇼 간락한 냠 적고 있네 저기 떠지 마시다
1: 야야야 바보 젠돌아 그남 그 뭐 고고 생나라 아 정톱고 연든 어떠나 먼저 니 샤와 찌랑 오는 말이 아 제디노 샤가 안주비 흑소진 거 시기초르던라 아 도건 거 아릉숭 쟁일등 아 덴비 찰진 오는 아다다 우조 메부조 한남식 쩔리 총비 아리비아 종리 모마우 있느리야
2: 어리리리리리리 고소
1: 아 다이낭 다르크 치그라 코르토니 쟁거 조과도 시기초르던라 초아로 등아 녀르도 즈게 숑던느리야 다긍 다르정 너 잡실 특거 자와 쳐드긴지나 아, 다 스타그 스텔라 노르그치 아 다룬 르크가 리마스고다 마지 힌체츠피 레진 어디다 사지게 비틀 제르가르톤 토니 마슬 사킨 흑송진 셰큐 니바인 오크 잔지 인이 거 제존 아람덕 니와톤크 야 코코코 제조 정말 내고라 다룬 이 제조 후이톤 탕치게 셰고
2: 오야
1: 제지 시무시티 고아린 마트사라도나 아치치 아스캅데잉 아치토고
2: 야야야야야
0: 거르그노라 아치 쳇가타 진지르 리지구나 마촌더 진지르 리지가니와 다니 거르토가 오는더
1: 올레 올레 진지르 리지가 니완데 응은슬이 있나라 아 사제 그노 바 전부 했잖아 디엔롱 없잖아 아 사치자 고르조니엔 카치엔 어 잔저 인은 아치 조 그노 바원니 마슬 자치 노칠 도니메 좀 도시 템교나 디르젠가다 그치 자통도 제중신나 네버다 아랑성가 체니라 되니 아 송치베 주다 아 디엔어 이 타바르가드근도
2: 어레레레 그게 바친치고 바친치 야
0: 그게 모마 오브젝트다
1: 오레 오레
3: 모마 이너고 아르게 노르르가 루 망아 심지 긍르기 다조단 토르근 가랑송 캄탕 참노가 탑진다 니너 탑진다 코리 송치바 판니 마츠 잠다치 조락시가 판크 다른 사르제 송치베 탑크 힙산다 요츠고다 쳇트기 석베 얌소진 아레레진 쳇다 이용나
1: 냠뇽운다다 아 응어추 쳇미 밤방시비인 제외인다리야
2: 아레레레 레레레
1: 자 이조 아 진이 쳇지 쳇다 망아시 참사마 가나던자 가크가 되더나 제조 단니 흐지그 뭐냐
2: 야야
1: 신의 자이

0: 그리빈 고칠 남바 아 롬티 남바 아 정말 대모이나 아 너희가 노르세라 자통 송주부가 아 리시파 허처통 와드긴 아 공천 당연 아 발와드긴 아 너께서 제일 도기 토당인 我小娃曾马拉啊曾什么呢啊早啊自己啊在母亲的心咱那个结局里在上送去外住的我年轻的七个年龄的啊下这个应得八字的人都可以哦得到我七公王版本些些啊没一张啊我小娃你个几个人 로나 집제럭가 양무나 나 로나 녀슴 로비 나존즈긴 아 응어파이가 자통 아 산너거 제리 아 소제 님을다 버리 안 죽과 투르기 응어 셈즈가 니불다 산너거 제중어리 산디인 죽과 정마 어디르치거 초드거 건지고지리 돌리 아 담잡지 뇽마 롱오 접체럭거릉아 아 밤카르니 뇽아라 아 야카라 랑뇽아 아 대춤라우스이 뇽아라 아 뉴뚜브라르제 뇽아 아 미춘자 태뇽아라 아 샘기자 태뇽아 어떻게 답시가 근데라 송뇽아 원정 너 요치 근데니 나치 구그마뇽 화심마뇽 선거 지중시대 정승은 종일 단숨에 주 앵근데 아 남양 소양시 마뇽 네 산으로 지중 거 샤와다 근일이니 불리 시를 네 시그돌이 카시 앵물 로리 아 아양그 가만당아 힘을 철미 거 삼토가 날 잡신 숨이 제가 그 문제나 장거기 지위 파이다 娘娘也没做单的战送啊我讲你去远那单的人们年拍一等也没得个我可爱人的我用拍一等人们做啊恰恰的给你那个娘特个啊你去有一个家里中黑亲自的这里正是我们中一个 제드가 가르론 텅스마 아 송치와르가즈 셰고 아 그쳐가 주나 나 동친 당연 지금 임비 자니 아 대다 뭐 처가와 오니 아르두미크 인근즈게 니마틀 잔즈크 나 이치라 아즈게 쫑어나비 아 과굴자인 네 니친데 아 러브치비어 샤와드게 좀 마뇽 ne jab ko nu da anin ka da tsgra da ka lor tsgi a char di ge che ch chtang ge le ka na ka chi le go nu te a te da a san zhen dem zge ju ra a sa sa su mo ju ve ju a chan ri ta tem bi xi ge su cho chung ai ju chi li tan ji ge zhe de ge za tong de ra za tong de na cho ro ko nu
1: 俺如果曾把宋局委就对应你第二得的俺让说当然俺咱们的前日个玩的俺让两个专门咱们的俺怎么这个玩的俺让你接触个俺让个拍了碎屑子个这么难度个啊碰见这几年呐俺可那个那个那么的咋等宋局个来了尊敬个你曾把俺那里
0: 好咋是一些跟宋学委诺而家就是些跟个俄罗姆村族啦啊大龙文族啊有次拉个那里哦欧洲村民啊土民先进的马窝啦确实没一拉但不是容易没这个最低的

0: 哦,托塔托塔过,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托塔 진 가라이 뭐닌 거 알아?
1: 거라 제 제라. 아, 당가를 니 손으로 가로 니라 출자 쳐고 그 지르디루. 아.
0: 내가 좋다 카마르기 그게 뭐무라 니 말김을 지크들 자리. 우조 대왕더니 그 야시는 그 흑사지라 니 야시는 그 정지지. 다크바 종영 니샤르가 도송도 뭐니 총무만 할 그거 알아. 워스도 가남가 마코지도 다 그게야. 다크바 종영 니샤르가 도송서 뭐 말 그거 알아. 워스도 가남가 마코지는 다 넘어지긴다기야. 우조 롱탱가 사찬더니다. 아고 아는 욕가 히친즈그라 사 도모장가 촉든즈고노 다 초마인산 조는 말고.
1: 아켈로다 아친아르토 조 멍송더. 나 도모드게 있는 말이 나 절등 리시 빠드라 아 당연 파와드기느리야 아 제도 좀 멍송느리
0: 아 제인지나 제인 제인 저도모 파와드기나 샬가도모 제즈기 치기 톱고니제 아로 다크부터 추운선 냔적은 직스는 카마 차이다오 그거 알아 어조 대화가 괜찮이야 니녀 자유나흐뜸 참을 샤꾸는 먼저 아 대롱 롱통거 리모 청미 다능 녀흐르크스 모르템드가 토마이다리 카덕가루르가 종이 카양 몬츠가 종이 덴디다오논더리 어조 대완더라 능 퍼니슈가 손이샤나 정아먼자니 파스 쭈나라즈그라 아자나먼자니 자이 컨다마즈겐더리 땅이 실물고 컨커스임나오 컨저물고 헤칭오나오 카티 야 다친들지가 남바조 세만전지 츠그라 얼만전지 쪼즈기지 코타 아
1: 예, 다치르 로총도 초도 존나 아롱 데비체라 카코과니가 정주 네 점제니가 지가 서주다다 아 가치는 그 돈치네 아롱사 저지 얼득시에 그치 돈 치까만 지라다 아롱돈 쇼닌 점조나 저지 카시너리 남롱너리 소우다 아롱은 그 셈나 파사 파일이고 아니 양녀도 요고 아, 디머슬라 파틀 마이긴덕 지 종류다 아까치 능거 돈신이 있나지 어, 디촌이다 어조 파일은 종튼거 흑신허 끈 직든자 나지거 샘진 탐칠 자리히 아, 돈린저 비몬딘샤
2: 야, 아로초 녀간바 치가 녀인지라 시신 부처만 남기 요새너고
3: 야야야, 참이 남시 야, 남시라 남시고 그 노래 사는 곳

0: 버스 턴다래. 초장제지.
1: 구샤와 와칠 뭐였네. 초과지.
2: 어, 초과 초과. 떼이 떼이. 땡기 땡기. 나한테 이제 조진아.
1: 야, 너를. 디나 매주 원조고. 식스그니 담무이 갑다이.
3: 어, 야야야. 다뜻이 알아. 저초 업잡다 땅아. 과진 최고.
1: 과진 최고.
3: 야야, 다 담무이 또 부부시. 야야야.
4: 간노르 데모 ngachundi shinghua sanji khangga san gu pazgin cheta da thongchu janzhi ze gyone
3: o shaga shaga a cherong da ju deni da deng che gu ne ye ma cha li ru
0: ala ala fyan dir nga rang he do nur kya ya ya ya
4: chu me ka ya gan la chu thong sha ka yo ka ka ti ta de na chu nga na jan ri da na chu sri
3: ya ya ya chu na ma ra ta na nga na nga jan ri chu yi che na
4: ya ya ya ta na chu me da zhi xi gu a ka nur da thong de ta tong ne chu da zhi ge go je ri
3: 아, 디나야 알아. 잔디 능돈 쳐드긴.
4: 잔디 능돈단디 산업 지중에 누구 제름라 티코르가 니슬라 지든이 주도 무슨 다니 다 추샤완디 짐가 오누가 리트고스그라 아 산이 더가 티슈 대와가 데무스라 고기야.
3: 오 샤그샤. 오 다 더더적이야. 가나 어 제론.
0: 오예.
3: 어 갑둥라 친녀 내 후그라.
2: 오 야야야.
5: 야 잔디 차송아.
4: 야 간노르 디나타 추 잔디 능고 좀 주여제.
3: 오 야야야.
2: 야, 응아, 뭐지? 쌈마, 아니, 쥐, 고송.
4: 다다 자름 그 소소나 산지 나오신 비 조금 남바, 끊금성. 나 신화 산지 근거 산급바, 쇼리인. 다다가 요산든 종통 종거 자통 사측 종접 강인. 대령이 감 나오는 것 근준 남바인지나 종통 종거 자통 사측 고트 롬튼 근 노르르. 다니 근 공거 리쪽 체릉. 인디에 대무 간바, 아크 갑승 코나.

0: 나 바이지나 종통 종거 사통 사측 그 고트 롬튼 아근 노르르 다니 근 콩거 리톡 체릉 인디에 데메 간바 아크 갑즌 코나
1: 아 제시나 제 아르카
2: 노르위 향스탐네 삼티 자르징 제브진 후손 휘티 혼바르샹 아마롱

중군속지시바이아장투도초진지리둘만나등초식만나허무도원저아렌치나조에마침저르태훈어자속지지바이신화산길칸거산구바등은참러조에마허무도원저속지지바이리부로성허무도원저지지바이아자른바치루이요진촌이잡중등잡지바는자희얌투인다스켈바시글루등어담진투인저치부터켈바응적세랑소노마렌친인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지난바 대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능진반 된지나 전국의 농촌가 운동의 감성가나 총시 두고 최대고 리시비 디즈르카르마 앞지랑가 나 총시비가 측그 타동림친 다나 두고 총총총마가 영 아, 공성거 와르근데 등대니랬더니 나초 터몽더근노그 세라 총총 나총시비 가츨림층거나 시그노가 없을 리드나 두고 총총 청마그 십등윤자 부자르임거 럭실럭서와즈냠출리 럭실럭서와냠출 마시비야르 혼데 아치 림층 원마그 초그 럭실티 영치르 중화즈기나 침모르 알루등데나 마르미징 가남지르니리 삼바쿠 와위 세어 마시징 카토니리 조아히 Hari, dairang lakshilag sarawa kanga yinzi tangna ngambi thumar tsaki yimjil wagpab jirna shini ilha nyapi siji khatni nyanam sopar shela tiz Chukuchongchong tsangma go songwa Hari, dana po jar yimga tarong tang shingdun yuyil Ngambi thumar tsaki yimjil wagpab jirna shini ilha Nyapi siji kaptil ni nyanam sopar shelahti. Kusunga, hari, terang lakshin dhengjina yang chuku chong chong changma ge hanarjib ka longa markara nyambi waka jali jambi nolanyar yunga rewayin. Achi tib jinta tandamu ge tsiriri yang na lakshil khuluka riri olun zintab junjina dakshi ngarga. Arang la gipi yundanti nyamari la tsiri zung gangshi nyanjia songwa na tsijia maali kongta chal tasay giri di jenga da hishya maali zombi ji sanji gizi no hui tarda chuku chongchong changma ga di jinta zomba che ju da di jinta loon zin ju da manga zika tarka loon zin ju nda talam yiku zi mara se giyo kira yinna yang nga chi chongdi niwi li arangi yami tamba gib zhignu ga xe li lakwe shedam manga zi Allo zong yong nar, nang gis.

0: 这马里下子阿乐了嘞，
1: 这别跟八珍乐了嘞，
0: 能何日成真阿乐了嘞？
1: 这不穿小草，穿草那穿西边，个吃两层脚，就给真姐姐。

0: 야냥이비 아
1: 나준 초세고노 니치년 요일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도치 주송느리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송

야냥니비 두고 총총소 공내 인지나 지 조기 찍인지 그 걸음 더 절이 됐더니 두고 총총 미도 초목을랑 누가 실라 나준 수세고노 실라 녀문디 같이 년당나래 응 라영아 가신요노 그 두고 총총 망아즈 그 소니 고즈 정라 요치르 삼가 다나 치시니 디슬 담진이라 두고 총총 어긴즈 로마글랑 누가 실라 과튼 세고노 같이 디싱엔 주일 아리 때나 듣고 총총 성막이 이어도 희고노 아랑가 파마가 과천 아랑가 기르긴가 과천 디젠데 초인제나 아로롬치엔킹가 듣고가 과천 너 망아지긴지나 지 제민인가 아 때나 조인제나 녜어르데 든란 든린 요조 아젠게 든히조 든주근데 희체조다다 시가 가친을 능기스 시바 야르즈가 근추틀라 디젠거치 과천세고노 데냐나다가 텅디 나충시비 가츠크 찬충니와 티바 가츠크능압시가 텅디 나스트므라 시중니가 치치니엔주엘

0: 야 냥니비 두고 총총초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니와 티바 가치리 아리 데릉그 티바 가치크는가 나치 니똥니엔가로 다 티바 가치크 그거 글음도 등 딜데팅이 땅아초 가나스트 마시조가노 능기서 마시긴 존탕요노가 두고 총총 망아즈가 다 나스템 셰크즈너 다나지 나스템도 처마인지나 영 예고즈 젤 예고즈 드기다팅이 나총시피 가츠크 티파 가츠크 나스템 근 조케능 앞지기오너 아 다친지나 레레진 티파 가츠크 스컬음 드브질란디가 땅아 흐템 마르치기 민바르고노게 쭈꾸 총총도 처마급 셰노게 나스템아 치지 년주일 다나 쭈꾸 총총 처마게 영 니월드 년비카스 쭈꾸 총총 처마게 나스템 치기셰크 그게 측의 냠지르드 치기도크 아 그죠 뽀빠 참우즈욕 마르참우즈 딱가 능기스 그치 셰노그 담진디 잡고나 나칭이 월드 희고노 구고노가 가네일그랄 합샤 차스가 좋고욕 샤탕 쇼르니 그치 셰노그 나스템데 초랑니킹 이과즈가 중아 디 연습실러 희그 디 초타즈기 아진이 인진아잉 초코르크브라트 요탕나 나충시피 가츠크 티파 가츠크 스컬음 드브질란디 같은가 나스템 셰조가노 그다음 마르치긴 존탕요노 그쪽 총총 캐초 인진아잉 아지 티파 가츠크 스컬마위나 초코리 아리 데릉 인진아치 다 티파 가츠크 스컬음 드브질란디 같은가 넴마일란디 같은가 아 다 나스템아닝고가 시중아닝고가 쪽 총총 참마긴 당즈교브라 아리 다나다 디랑다 니버르트 공니 포우자르짐 그 셰파능 진트 니스통 니엠가로 아치 우달릉노 그 나스템 터가다 싱옌고 그리 다나 강쿠 노르그 셰노 그 나스템 후짱크라 리브던 세고노 아치 디치니엔 주일 조코 총총 창마 그 시작된 용고
1: 뭔가 저런 고태로 충격을 동거를 도마 근근으로인 대령 내셔고노가 낙탄 거 가셔가 정크던 아지어 든지고 아 나나스가 사차스가 나라게 마즈고츠 대지어 든요츠 라게 마거지어 든보 안요리 용츠 더니 년츠즈가 아 아라게마 아른고 사마자근 요고던데 다니 저덤보 스와위땅에 아마 아른고 사마자근 요 최초윤의 유화헤드 최초윤의 연치문인 정케 생초이고 정크나오는지 제치 아르바 라초 한마리우스는 오전에 데나 최초초고 마르 그거겐 건가즈가 데모노 코즈겐 Тагната чичи гухтени шенен маде дози дозна аже дамбога ама чучен дему хесунда ngчу юне юха хендгно котрин дози тани а рагема баджаз дружура сен дему хе усунд тани чомангура а нёзка гутунтунз тимнце тау ке тумбуенен а шаяра чо гушира ама тунна Tao chi jo lhchi di ra ta di yo ta zi zi. Ta na ka zhe da mo ga kien ganga zi ta go ne ka ra ta zi zi. Cho nga cha ma ma ra, nga cha ma chi ta mo kien ganga zi me cho a kichan ka ra ta zi zi. A kichan ka jige song a men kan zi ka na jige song a na ra. Ki chan chan ju che ku ga men zi gani ta nga ta tong ta nga ye yong e. A ro sha ya ra cho gu shi ra ma tun ta nga ta zi zi. Ta zi na ka ra. Je demboga action ko demo gno chong chama marang chama chitmo demo nokus ge metos is tas negra action ko yan jige sona kori zon sas ga sonera aro kori zon no ange kwa chi me tong thara chinge kwa la ka shes ge jona chu tas is tane Kori zonglu ga jar tangzi. Tani akichanka tanga chiksi no, she tanga jaga dali maa. Kaga yata martazgi no, makati na shecha zongsazgo tangzi. Tani kaga tiga naa songa nara. Aro jindu, chunga kwa laka shecha suna chuk tazi zi. Tani jindu ka akichanka ndaga nyozga zini songa nara. Chiga ngenja wano kutaga nara. Tandu li. ngai she cha tu mut ta zi ta ne ak chang ga pu lo ngai che tu ji na ma mu tu na ngai ju cha ji en ta zi ta zi ne ka ra jin da ra chi su ngai a she cha tu ta zi ta ne ak chang ga she ra ji ga ma na ra a ro she ya ra cho gu she ra ma tu na nga ta zi ta ne je da mo ga na che che lu kha shung ra ta chong cha ma yim ma hin ra ta zi ta zi ne ka ra ak chang ga lu kha shung na a de mo me ta zi lu kha ka ru lu shung zi ta ne a je da mo ga ta chang ta ma tu ta zi ndo li gu she ta zi ta ne na yong no ak chang ke ndong zi ta ne je da mo ga ak chang ke no chi khin ne ka ja dang mar dang ne je ke zi chu zi yuan zi tong zi je ke zi ong chi yuan zi tong zi je ke zi nya tu yuan zi tong zi je ke zi an yang gu yuan zi tong zi ta ne je da ma mo ti zo ge lu ga gang ge na an zi tong zi ta ne ak chang ke ga cha ju ra ma cha sun bu ke ni tong chi ni tong zi ta ne ᱡᱟ ᱫᱚᱢᱟᱢᱩ ᱢᱟᱠᱷᱤᱡ ᱛᱟᱱᱮᱛᱟ ᱭᱟ ᱛᱟ ᱛᱮᱨᱟᱢ ᱫᱚᱢᱚ ᱡᱤᱜᱱᱚᱡ ᱥᱮᱢᱟᱧᱩᱝ ᱜᱚᱡᱱᱮ ᱟ ᱨᱟᱜᱮᱢᱟᱥᱩᱝᱜᱟ ᱜᱩᱡᱩ ᱫᱩᱠᱛᱤᱠᱤᱪ ᱡᱟᱛᱱᱮ ᱦᱟᱨᱠᱟᱛᱮ ᱪᱤᱠᱛᱮᱱᱟ ᱦᱟᱜᱟᱛᱱᱟ ᱯᱚᱱᱛᱷᱚᱝᱥ ᱜᱚᱛᱚᱱᱛ ᱯᱚᱱᱛᱷᱚᱝ ᱛᱮ ᱪᱤᱱᱟ ᱫᱚᱝᱥ ᱜᱚᱛᱚᱱᱛ ᱛᱟᱠᱟᱱᱟᱱ ᱡᱚᱣᱟᱱᱭᱟ ᱛᱚᱝᱥᱱᱮ ᱠᱩᱨᱜᱚ ᱠᱩᱨᱜᱚ ᱥᱩᱱᱟᱹᱭ ᱛᱚᱱᱛ ᱛᱟᱱᱮ ᱪᱚᱢᱟᱝᱜᱩᱨᱟ ᱟ ᱨᱟᱜᱮᱢᱟ ᱛᱷᱩᱱᱛᱚᱱᱛ ᱛᱷᱨᱚᱱᱮ ᱪᱤᱠᱛᱮᱱᱚ ᱟ ᱛᱷᱨᱚᱱᱮ ᱪᱤᱠᱛᱮᱱᱚ ᱠᱟᱡᱟᱝᱜᱟ ᱜᱩ ᱠᱟᱱᱡᱟᱝᱟ ᱡᱚᱛᱚᱱᱛ ᱠᱟᱱᱡᱟᱝ ᱠᱟᱱᱡᱟᱝ ᱟᱡᱚᱜ ᱡᱚᱛ ᱛᱟᱱᱤ ᱛᱟᱠ ᱠᱟᱜ ᱛᱟᱢᱟᱱ ᱫᱤᱜᱤᱱ ᱫᱚᱞᱮ ᱟᱡᱤᱜᱮ ᱥᱚᱱᱚ ᱱᱟᱝᱜᱟ ᱟ ᱧᱟᱛᱷᱩ ᱧᱟᱛᱷᱩ ᱨᱟ ᱧᱮᱝᱜᱩᱨ ᱠᱚ ᱭᱟ ᱡᱚᱢᱟ ᱡᱚᱱᱮ ᱛᱤᱡᱚᱱ ᱡᱩᱛᱟ ᱠᱟᱱ ᱛᱮᱢᱵᱟᱹᱱᱤ ᱜᱮ ᱛᱚᱱ ᱡᱚᱜ ᱛᱟᱱᱤ ᱛᱟᱠ ᱠᱟᱜ ᱟ ᱥᱟᱭᱨᱮ ᱨᱮ ᱜᱮ ᱧᱮᱝ ᱱᱤᱣᱤᱱᱤ ᱱᱟᱨᱟ ᱟ ᱛᱮᱱᱟᱨᱟ ᱞᱮᱱᱫᱮᱱ ᱪᱤᱨᱟᱢᱮ ᱛᱚᱱ ᱛᱟᱱᱤ ᱠᱟᱣᱛᱮ ᱛᱟ ᱟ ᱡᱮ ᱫᱟᱢᱟ ᱢᱩᱜᱟ ᱛᱤᱪᱩ ᱠᱷᱩᱞᱩ ᱜᱟ ᱜᱟᱝ ᱜᱟᱱ ᱜᱟ ᱛᱚᱡᱤᱥ ᱟᱢᱟ ᱟᱝᱟᱱ ᱫᱟᱱᱟᱭᱚ ᱪᱤᱨᱮᱢ ᱵᱟᱝ ᱟᱞᱩᱝ ᱛᱚᱡᱤᱥ ᱛᱚᱡ ᱱᱮᱠᱟ ᱟ ᱨᱟᱜᱮᱢᱟ ᱜᱟ ᱞᱚᱝ ᱛᱟᱝᱮ ᱟ ᱨᱟᱜᱮᱢᱟ ᱜᱟ ᱞᱚᱝ ᱛᱟᱝᱮ ᱨᱟᱜᱮᱢᱟ ᱜᱟ ᱞᱚᱝ ᱛᱟᱝᱮ ᱛᱟᱱᱤ ᱡᱮ ᱫᱟᱢᱟ ᱢᱩᱜᱟ ᱛᱚᱡᱤᱥ ᱟ ᱟ ᱯᱷᱚᱨᱟ ᱟᱪᱤ ᱛᱷᱩᱢᱟ ᱟ ᱟᱠᱷᱪᱟᱝ ᱜᱟ ᱥᱮᱛᱚᱱ ᱛᱟ ᱛᱚᱡᱤᱥ ᱛᱚᱡ ᱱᱮᱠᱟ ᱟ ᱨᱟᱜᱮᱢᱟ ᱜᱟ ᱨᱟᱝᱜᱟ ᱠᱷᱟᱞᱤ ᱪᱮᱠ ᱡᱮ ᱥᱩᱢᱟ ᱪᱮᱛᱚᱝ ᱢᱚ ᱛᱮᱪᱮ ᱜᱚᱱᱮᱨᱟ ᱥᱮᱢᱫᱤᱜᱮ ᱛᱮᱨᱚᱢ ᱛᱟ ᱟᱠᱪᱟᱝ ᱠᱚᱱ ᱫᱤᱠᱚ ᱢᱟᱡᱤᱱᱟ ᱛᱮᱨᱚᱢ ᱛᱟ ᱟᱨ ᱜᱮᱢᱟ ᱜᱟ ᱟᱠᱪᱟᱝ ᱠᱚᱞ ᱜᱟ ᱨᱩᱱ ᱡᱩᱜ ᱡᱤᱡᱱᱮ ᱜᱚ ᱡᱤᱜ ᱛᱚᱱᱛ ᱛᱟᱱᱤ ᱡᱮ ᱫᱟᱢᱵᱟ ᱢᱚᱨᱟ ᱧᱟᱝᱠᱮ ᱜᱚ ᱡᱤᱜ ᱛᱚᱱᱛ ᱛᱟᱱᱤ ᱜᱚ ᱥᱚᱢᱟ ᱯᱚᱱᱛᱷᱟᱱ ᱛᱮᱜᱮ ᱪᱮᱭᱟ ᱛᱩᱱᱡᱤᱜ ᱟᱠᱪᱟᱝ ᱠᱚ ᱛᱚᱱ ᱧᱮᱞᱤ ᱫᱚ ᱛᱚᱱᱛ ᱛᱟᱱᱤ ᱠᱷᱮ ᱥᱚᱦᱚ ᱦᱮ ᱪᱤᱠᱛᱮᱱᱚ ᱟᱠᱪᱟᱝ ᱠᱚ ᱧᱮᱞᱤ ᱫᱚ ᱛᱚᱱᱛ ᱨᱟᱠᱷᱟ ᱦᱚᱵᱟ ᱦᱚᱵᱟ ᱱᱟ ᱪᱮᱝᱜᱩ ᱫᱚ ᱛᱚᱱᱛ ᱛᱟᱱᱤ ᱟᱱᱟᱝᱜᱮᱢᱟ ᱟᱱᱟᱝᱜᱮᱢᱟ ᱱᱮ ᱡᱚᱪᱷᱚ ᱟᱠᱥᱟᱝ ᱜᱮ ᱥᱩᱢᱵᱚ ᱦᱮᱱᱤ ᱛᱟᱱ ᱛᱚ ᱠᱷᱮᱢᱮ ᱱᱩᱡᱩᱱᱟ ᱛᱟᱡᱱᱮ ᱡᱟᱫ ᱢᱟᱢᱚ ᱪᱷᱚᱨᱮ ᱢᱟᱥ ᱢᱟᱱ ᱨᱟ ᱠᱷᱤᱡᱮᱥ ᱨᱟ ᱠᱟᱠᱩᱡ ᱪᱷᱟᱨᱟ ᱠᱷᱩᱛᱚᱡᱤᱡ ᱛᱟᱱᱤ ᱡᱟᱫ ᱢᱟᱢᱚ ᱥᱚᱱ ᱨᱟ ᱠᱷᱤᱡᱮᱥ ᱨᱟ ᱠᱟᱠᱩᱡ ᱪᱷᱟᱨᱤ ᱟᱢᱟᱥᱤᱱ ᱛᱚᱱᱛ ᱟᱢᱟᱜᱟ ᱠᱷᱤᱡᱮᱜᱟ ᱠᱷᱤᱡᱮᱜᱟ ᱪᱤᱥᱱᱚ ᱡᱮ ᱠᱷᱤᱡᱠᱟᱱ ᱜᱩᱱᱡᱮᱨᱤ ᱚᱞᱚᱱᱛ ᱛᱟᱱᱤ ᱩᱨᱜᱤ ᱪᱤᱥᱠᱱ ᱢᱚᱱᱚ ᱟᱡᱟ ᱟᱡᱟ ᱪᱤᱠᱚ ᱪᱤᱠᱤᱱ ᱴᱚ ᱪᱤᱠᱤᱱ ᱱᱤᱫᱟᱹᱱ ᱟᱞᱚᱱ ᱛᱤ ᱛᱤᱢᱟᱱ ᱥᱮ ᱛᱚ ᱪᱩᱱ ᱨᱟ ᱪᱤᱢᱮ ᱛᱚᱱᱛ ᱛᱟᱱᱤ ᱨᱟ ᱫᱚᱢᱵᱚ ᱛᱟᱡᱤ ᱪᱤᱪᱚ ᱫᱮᱢᱵᱟ ᱥᱚᱱ ᱨᱟ ᱫᱚᱨᱟ ᱞᱟᱨᱞ ᱪᱟ ᱠᱷᱩᱨᱟ ᱚᱪᱮ ᱟᱠᱪᱟᱝ ᱠᱟ ᱜᱟ ᱦᱚᱵᱟᱱᱟ ᱡᱟᱱᱟ ᱛᱚᱱ ᱛᱟᱡᱤ ᱛᱟᱡ ᱱᱮᱠᱨᱟ ᱟᱡᱟ ᱟᱡᱟ ᱫᱚᱢᱵᱚ ᱪᱩᱱ ᱴᱚ ᱪᱤᱠᱤᱱ ᱱᱤᱡᱤᱜᱮ ᱥᱚᱱ ᱨᱟ ᱫᱚᱢᱟ ᱢᱟᱡ ᱛᱤᱱᱤ ᱚᱞᱚᱱ ᱛᱟᱱᱤ ᱠᱤᱪᱤ ᱟᱠᱪᱟᱝ ᱠᱟ ᱜᱟ ᱟᱠᱪᱟᱝ ᱠᱟ ᱜᱟ ᱦᱚᱵᱟᱱᱟ ᱟᱡᱚᱱ ᱛᱟᱱᱮ ᱟᱢᱟᱜ ᱪᱮᱢ ᱛᱟᱱᱮ ᱛᱟ ᱠᱷᱮᱡᱚᱭᱟᱱ ᱥᱟᱨ ᱭᱮᱭᱟ ᱵᱩᱥᱩᱱ ᱛᱟᱱᱤ ᱡᱮᱫᱟᱢ ᱵᱚᱜᱟ ᱟᱜᱤ ᱠᱷᱚᱱ ᱱᱮ ᱛᱤᱱᱤ ᱫᱟᱛ ᱛᱟᱱᱤ ᱟᱠᱥᱤᱝ ᱠᱟ ᱥᱟᱭ ᱛᱚᱱ ᱛᱟᱱᱤ ᱛᱟᱠᱩᱝ ᱜᱚ ᱠᱟᱱᱟ ᱛᱚᱱ ᱪᱤᱠᱟᱱ ᱡᱚᱱ ᱨᱟ ᱪᱮᱥ ᱛᱚᱢᱟ ᱛᱟᱱᱟ ᱭᱚᱱᱥ ᱭᱟ ᱪᱤᱞᱚᱱ ᱡᱤᱥᱱ ᱞᱚᱱ ᱢᱟᱛ ᱛᱟᱱᱤ ᱦᱟᱨᱠᱟ ᱥᱤᱨᱠᱟᱡᱱ ᱜᱩᱱᱚ ᱦᱚᱵᱟᱱ ᱜᱚ ᱪᱷᱩᱡᱟ ᱵᱟᱭᱟᱡ ᱪᱤᱜᱡ ᱛᱟᱱᱤ ᱠᱷᱟᱜᱟ ᱮ ᱱᱮ ᱟᱡᱚ ᱪᱚᱪᱤᱱᱮ ᱭᱮᱢᱚ ᱱᱮ ᱠᱷᱚᱱᱟ ᱫᱚ ᱪᱤᱠᱫᱟᱱᱚ ᱛᱟᱱᱤ ᱭᱟ ᱛᱟᱪᱥᱮ ᱱᱟ ᱭᱮᱢᱡᱱᱮ ᱱᱟᱜᱟ ᱱᱟᱜᱟ ᱛᱚᱱᱪᱤ ᱠᱷᱟᱣ ᱥᱩᱢᱡ ᱛᱟᱱᱤ ᱛᱚᱱᱪᱤ ᱠᱟ ᱛᱷᱩᱱᱮ ᱠᱨᱟ ᱟᱠᱪᱤᱝ ᱠᱟᱜᱟᱱ ᱜᱩᱢᱟᱨᱟ ᱜᱟᱨᱤ ᱪᱷᱟᱛᱷᱩᱱᱡᱤᱥ ᱜᱚᱪᱤᱜᱟ ᱫᱚᱨᱠᱚ ᱟᱛᱚᱨᱠᱚ ᱭᱟᱪᱷᱩᱝ ᱠᱷᱚᱣᱟ ᱡᱟᱝᱟᱝᱱ ᱨᱟᱠᱷᱜᱮ ᱫᱚᱜᱤ ᱡᱤᱠᱟ ᱪᱷᱟᱜᱱᱟ ᱦᱩᱱᱥᱩᱢᱡ ᱛᱟᱱᱤ ᱡᱟᱫᱢ ᱵᱚᱜᱟ ᱛᱟᱪᱤᱜᱱᱮ ᱠᱨᱟ ᱟᱢᱟ ᱟᱢᱟ ᱟᱠᱪᱟᱝ ᱠᱚ ᱛᱩᱱᱪᱤᱜᱱᱟ ᱦᱩᱱᱛᱟ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야 냥이비 조금 총총초 공닌지나 치 아 단제나 남크르 살랑나 다우무그 조금 총총 강훈 노르그 정크등 럭든 세고노나 담다 셋등너 시긴 아르고 지손지나영 못했던 바밥시 다 못했다 나스마 뇨나 나스마 쇼자 지니 제그니 제샤이너고 디당나 당가 소른가 파사 파일 오롱산 룩산 나오는 거 듣고 총총 청마 다가 나스템시에는 늘릴 흐즈기노 시마르기와라 디챙가 지림츠나 지마가 촌이 영 마테테 나스템 유과 망아즈가 년주이야 슈닝이나 아치 등슨 소모그시에 노가 아 시중 카팅글이 여기 끌렘 바시코노 디냐나 땅아 나총시피 가체근 지티 참바 흐리비 가르쿵가 나시 주엘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린 지나치 카팅을리 기가랜 바시고노 시중대 년당나시 대한진이 정거등 럭거등 것 담질라 년당스 두고 총총 상막이 고즈정아 탑다 리 두고 총총시 촌나영 시가 마시요니 아나스템세나 시긴 곰지 와섬 창니 아 대한진이 지나영 아나스템아 세조가노 그 두고 총총영 시긴 멍제르라 Dana chu tepa garchi kashkalam nin zomna chamore chi shtamji yukwaz kera khura po chargimda chuku chong chong manga zika tepa garchi kashkalam ni chu nashtam yukwa u tir gaga ndak wo Hari, dana shuni chi tisa tamzin yala thangdi na chong shipi gatsik njigti chamba rigpi shkar khunga namshik juyel
1: Hirig kar chojin chawi kar kong.
2: Lori wa logo shigli nyori kar kong.
1: Hirib cha demu zuwi kar kong.
2: Losi cha drachung chawi kar kong.
1: Na chung wa lorin dan siya rigbi kar kong.
3: Chubu chung chung cho. Dahta che cho na chung si bi erga tsil lim tsin cha rigbi kar kong ga tsambar shigtang. Nga chi hivshi chomo ra a lorig ga shir tsin jan.

이쪽총총소 덴진아 대릉부 자르임거 나총시비가 측근지티 참바 리비가 공간나 고지요 노가 시스템이 시스템의 예거 리드나 시스템주조 가르노 영나 시스템 제일로의 조가노 그리고 총총성마기영 하랑가 파사파이크 아레친지와이나 초코 영나 파마등 딜위 영나 기르근 토축등 딜위 아 다른가 담질강롱즈 영 시스템따라 지나영 초과 영나 아랑일라 워치 치삼노그 니튼강롱즈 니세코나영 초과 디아 한친이 죽고 총총성마그 녀마리리그 담질 통통리 닌투그따라 지나영 초과 강터 죽고 총총성마그 도니 갑생 디 럭생 진우 회다르데 녜어르데 녜마리리 얼군도이주 녜마리리 저주다다 시그 가친는 그 돈친 리 녀니비 죽고 총총소 슈니 인지나치 아리비가 공거스컬럼 더질란디 같다가 시파 야르브스가 초나 가능나 이야요주 가능나 시츠히요주 영나 기츠히요주다 시그 샤 야르브스 그 미트머롱위 촌트게너 단더등 릴데등이 치데릉 시피 진힝 오출리 시츠 영나 티진타 슈쿠노가 아다 진축케 시츠가 고르즈 저거 총총 참마냐 암줄리엘

0: 看比西穷连心
1: 擦如意当地了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而当坑人
0: 那出那冲西比尔嘎擦的人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아치 디브진더 머간반진아 접그레주 총아샤 중이주 세이 야르브즈가자주 게르긴당 파마가 칼은 츠츠이주 덕시 개침부르 디당나 시바 야르브즈자고나 네버더치 기츠 영나 시츠근데 히주시 개치 네므기다땅에 치데랑 다시 츠크토니 아강오가스고영나 즈그퐁그 접치시츠가 고르즈 정마냐 주데이주일 듣고 총총 정마 선능 마지 시접된용고 아리 다나치 녜마일라 크르가 다 자츠그즈도 인주까지 덕칭도 인주일 너 이제나 듣고 총총 참마갱 쇼니 일란젠 탑크치티고 하즈프르스케즈 고라와 므라 젠땅 나라 흥 칼랍셰땅 수라 쳔 아나라 녜주 녜주 세르 너 듣고 총총 참마고 뇽즈 아리 다나치 디릉 이제나 참바 통통 영나 고루가 통통 던지나 지톱 중에 주일 부자르 임그 거우치라 난땡그츠다 다롱 탕싱 돈 주이고 아즈프르스케 다 즈프르스케 즈긴고라 워 므글라 젠땅 나라 흥 칼라 셰땅 수라 쳔 아나라 녜주 녜주 세르스 아리 드나다치 리리진 셰 주이고 드나 아주글 리풍 영나 즈푼디 다조르 겜바 기르긴 콩라마 콤부 깡즈기나 디 스케즈 뜻이가 제그 스케즈 디모이나 스케즈 디탕이나 뜻이가 다나지고 차스크 고게 시츠키니가 아워스 영나 고게 챤디 아워타 뜻이가 리 디한치니 조 므긴디 체게 시츠크셰크 므글라 챤진르 아 다초 흑젠즈고 노 토랑가 가르치슨즈가르가 뜻이가 다나 므글라 젠즈 아 젠송 나 아주 나라인이나 흥 뜻이나 나라 흥 아주 칼라 셸즈 어동라인이나 셸 뜻이가 셴우즈 다 셸즈 셰송즈 티한치니 아주 소차즈가세 거즈나 쳔즈 아 조금 총총 참마기 니버드이라 종고 쳔즈 아주 아남주 아난디 찰스 여거지나 아나 니냐가

0: 흥티 용위에 땀스러랑가
1: 냥크남바 흥디 땀스러랑가시비 잠베난다 나체 체남라 정동 폐지견데 희 라글린다니 제금 중긴 제득 회린데 시바데 지셜
2: 지금 화유는 즉친 샤디는 중화머기제 진틀 폐지 등제위 자위 지친식 인상 등가 초친나 좁지비친데 롬튼 시진핀나 쇼흥이비 등 중기 지금 화유는 즉친 샤디디 제용제샤비 응극자라 종디 사르투랑신 제블리도나 아랍 등은 바피와당 추심흐단상 흐츠치와 판디치와 수호 카르숑마뇽위 지금화위는 즉친디 중릉니 릉링와지 로르지랑진당 흐쭈군참랑진나 제용랑진지지엠 여독숑디 근지 돌능시비 흐진캄지 옴츠르당 정독페디지 옴츠르프잖아 멍하라 세흠바 치친너리 사름샤무당 적돌차비 도지엠 침범흐요바 대득창마 호정대지라 저거디스탕데 고진가 추모치료비 잠능은 비지금 사르술라 차비 흑간을 탐진 르브르셀 흥동 어치그니 무 사야치금 너츠바르 다르티 중괴 숙소소르 지톱제 환바비 고진가 남비 용스케블라 생숙 탕구르제 신고가 정지르당 리버통가 정브라 냐당 시에이 캉캉 아르친 지드가 말이 숙치다 봉데 조브치능등 고진게 남비 옆겐데 중치제 상람니 여기 콩시바 잠지 지중 통탑이 지금제 데스자 침층 처동라 차비올라
1: 진컴다나 화윤다르 죄지르 곤질 시바니중 그랑지제 화암주르 뇽니릉은 폐지에 심바당더니 진컴 고리가 나뜬영 니레즈나 원스터제르디 통콩사준당 버거조 서동속제 나뜬디 진틀 폐지라 촌진대비 원스제 샨치르제르 Peji tang songshchub chertar shi di tenjur gongpil yunggi sam. Nishtung ar ngalur. Zhejang shangchin tangi shujie yin gan zibi Xi Jinping ga ngorjang ga ralung na xizhe ngazhe yinbi ndakhi do ni huamjur Peji tang jengkim kori songshchub jen rewar jishil tang sabanang. Tang ga cukchan jobji bichanda. Lomtan Xi Jinping shukhang yinbi tang zhongyang ga zhonghuamar ga jintil ngang Peji nruwi tabji ga tocin ni lang di ndakhi xarwa dang. Gungpa sarwa, tabji sarwa ji rab tang rambat du ni, Xi Jinping ga jikim huayin ga gungpa zhibla, jikim huayin zikitin xa ji di, zhongki chachi ga jinsu rang lik shabzhig li, shuwa nga zhig jik ji gobi nang jik di, zidig dambi zhonggu nda nil sikyung ga ndakhi sa jirwa dang, jikim huayin zachim nang gul. Tengge cukchen tang nyekhwa ni, jangdung peji la gandil dang di, ma dang arang shung kam chamten nyamni yungur, galpil xe bi,

0: 좀 럭치 보통 치다지나 단도 땅만 토르코리카와 송달에 아 다시아이트 송달에 가푸스 니셰탄 가푸산 런송네 이나 다 데이터나 가문다 산이 치세네 시아이트 피주 건차 요네다 이나야 냉가 가푸트가 다시아이 특마진 시아이티 타가 마주 송 타 코타트 문트 제크 마비가 치리 다티 이마 추샬 치리 느치영 쮸튼데 땅레이 달이 느친데 자충 럭치 달이 담모 참카 샤트기네 지니 송달이 느치 쮸튼데 송다 단도 긴카진 니마티인지나 크므라고 이나가치 달음니 송데 달음니 트만 추준데 레시자브데 이나가 달음니 응추 트만 추마트다 마타들이 응추 송다리 추 니마치 가는나 아다 라마치기다리 응추 산이 대송다리 더니 트만 추주이 트만 추누까 다치르세지나 단디 응치 어사가 가부도 틈메크다 틈캉 위즈가 이나 마튼다 마튼아다리 응추 송다리 응치 넘드리 추이즈라 이나요 다실트 마튼아다리 다 몸 텀텅 송다리 다 남짓다 마사가 더다리 추 거기 거취 주이나 이나 같이 지금 들 송다 지토가 쳐다 주거든요 다 남짓다 저기 제사 송 디비니 같이 지토가 주거든 쳐다 주거든요 니마 티 송다리 다 개문데 송 랑기 시파티 타그지 냠기 사마즈 사우지 시파티 송다리 그리고 상상하 지금 체크지 권지레즈 니오지 카다리즈 이기지 디즈 아티 한치는 같이 리아니아무 쳐든지 송스지나 다 시반도 보편 주고 보편 주거나 다 쳐든지 타지나 다 로리 지나 다 로츠가 근데 아야는 겐는 거 아야는 겐는 거 니마 쳇하다 니피터 손다리다 아마 그 요르랑다리 유니 아마 그 지금 드나 다 요린 조 한차 요구지 더 그게 가분들 탈리 그 영특고 인득티난 데이체다 다 시반디 타주다 로리 그게 아야는 겐는 거 다른 거 나사가 요니 치리온다 아마 그 아마 그 니마 차리 다리 랭긴다리 다니 아야는 겐는 로시안 추기테나 로탄 요 와트와니야 마시디 마소리 톰테나 트주 디안치니 카파타 톰트라 지컨지 톰네 멘치나 인지나 시반디 아마 카프 지지 디나 다가 부 카프 지컨 지지 나마나 톰고 니츠타 요케 이나 그 지슈클라카니 에야농기나 샤이 더송다 아마 아이온 드주라 다 아마 카프다드라 지르주 디라카니 그게 춘콜리 디다링치 다다 그 케르모토 송추이토 송 도무고 조크이스
1: 아지
0: 더니 조크이 선바무인지나 체드르세지나 다 헨춘로진 조크이데 조크인데 인지나 송다리 아추 디스틴다 리타가 송다 간자가 토크 수지린 수치의 인생이나 교통도 따오든지나 어중을한 바 수중도 송단 고치 고치기 달리 다 진득이가 송달이 다 소업자가 송달이 빅튼지 다 그들 가지고 달리죠 빅튼 빅튼가 취 다 망은 간도 저 자랑 같이 나오지가 망은 너무 그래 이나영 송달이 다 리진도 송그 제 지니 송달이 다 리진도 그 망은 간도 마시나 치다도 제카든 고스 다 마시는 고스 이나는 더 마저 처자랑 앞치 나지 망을 처자랑 앞치 나지는 더 송달이다 다 진득은 더 그런 그송다 다 고무치 고스 신이 다 롱크탄 통화를 들까 송달이 다 그디 신도 무슨 대단아 다 조든도 접고일까 뭐 좀 가득도 어느 쳐도 되지나 단디 뭐치 럭치 시작군데 인이나 통 경험가 송달다 공르마 야시다 다 뜻실망아 이 디안치니 어추 종어른 바라 더니 소수어른 바라 다 닌친 그 송달다 벤하터까 연나 디 따뜻만나라 스코트 민트가 좀더 꿀요크 이나용 송달다 그게 이제 자충 럭치 그 만나 럭치 산주는 그 자친동 문성 그 이나용 다 자충 럭치 그 수치 세지나 단데 치다 뛰던 세지나 종어른 바다 연나 다 참진 그 고친 남바 그 송이 쥐어쪽고 된지거든 연나 멍멍다 샤시스 그는데 좋은 더 송달이 더 곰파 따라 송달다 만난데 송달이 рухчуйнер рухчуй кур корм тони тама нэнан ди лижинда лигос кап кэнди тахтуй нуг кэ та лижинда тахтуй нуг манат та целин ди сонс а тим джей кэ ихтхара тар кац хмах чигралга маанс дидона мэчи чотэн дэ дэбнаян тэ нинка чиг ярмон тэм кэнга ти ди на мэчи та ди нинка ла кэнчи чиг ди кугэ мэчи сунг дэ та чотэн дэ чэ зэ дня хсэ жун рэн ба та ян джей дэ а та джилуни дэ джей дэ чэ зэ сян дэмдэк тхо жигни дэмдэк тхо жиг дэ та та хацра чи дэ дондэ гэн ди дэн хара манга зэ мэчи цаан дэ та состу гэн ба ра сунг чэ ни нин чинг и тхэрка лон и тэ дэ та дэн хара цага тэ тай тэ джин тэр сунг дэ та мэ ди сэ жун гра шок гэн дэ cheri ta nima ti sonda ta machin damdik tholjik dali tandi jindang de sonda li ta maje di chu zikting region di gomut ngapchi nga nga ta nima ti chindang de cherin damdik ta ti golmurka sonda machi ta nima takap

0: 아신
1: 답담비 치했습니다네 총무 상치나 당즈가 심지 초비 시진핑자 당즈가 공부를 톱중 등에 럭터 쉐비 용득 심지가 로릉 총다 등에 그번 아비 린즈 한초제 진초 탕선바 슬렁답디 진초리 예령와 당즈가 쉐비 비지금 총다 등에 예령와 당즈가 심지 초비 그번담비 린즈 한초제 진초 탕선비 공도네 제조 당가 톱중 피바 등에 시진핑자 당즈 공파 톱중 등에 럭터 쉐블레 베리 등에 로릉 쉐블레니 상친문자 당즈가 심지 쉐블레 고득시 샹친 등이 징에 산즈 부이 부증에 샹친아 당즈가 심지 초비 초소 초주나 촌들 식불 마슬레 담시레 젠 초리 시진핑자 당즈가 공파네 당간 즉진 차콩스 송질 니에 진총시디 종릭 사르톨라 간들 동에 점지 걸친 임비 시진핑자 당즈 공파디 샹친문자 당즈가 심지 쉐비 지 송샤 등에 사비 진진사 젠 즉튼 지습 쉐바 등에 공파 걸친 뒤 도닝 소어 등에 르글린자 랑실 묵디 마르 젠등에 르글림치네 아랑일 젬치자 셈징 뎁실라 당습다 빼니 총훈자 철치 담비 비슴 토이 셈지 젬디 고시 랭기 셉드네 젠 초리에 당즈기 셈지 쉐베 찹스자 캅슈 양드글라 히르톡 사무 쉐바 등에 당럽 젠젬 총은 서바 젬바 섬제 다와 양등 득바 등에 럭터 쉐바 당근 득진 등에 Zanzib xabie, yonlik galchin tanga, laglin jia natun suklam gani, xiemjib xidi. Tanganzig xiemjib di, cohun jia, nyilu nitsil nang xikba tanga, cohun jia chalchin wanba. Cohun jia natun tak xobabji la, jemtil nga, gandil donggi xie, nan jib tani. Jain choli, tanganzig xiemjib ni baam yonil nga jechir donga tanga. Jemjib cibjir talima jabji di, xiemjib jemjib jia, yonlikim tocil tanga, laglin sabcili. Tunglim chabjab jechir donggi xie.
0: 当这个心就错吧，让等个人真正来看明白等个，难得个坚持了提升的动啊。心就跟娘们和兄弟姐妹彼此同意，当这个心就真正来定的，中间个家当然不坚决，从我家里的时候吧，把别人这边，皮姐时候就给别人弄下顿的。好的，准备辞职的人呢，相亲的、忙亲的、年龄人还肯个，相亲用个我卷件个，开个干送个内次的过日呢，钱都能这次了，别个咱比丁处理的，立刻内次的年轻人办等，钱都能这次见留了下不了过日些。丁处理南极丹顿，打通个钱都能这次办完呢，趁得了打个冷干个冷得了等，相亲用个皮姐穿用了，想不得谁为谁去下去接应。 我卷件件下日个配件东西的，慢慢待会儿准备配件上路，落得当等个适中忙些，接不等的东西，配件先退不后得几年，打个了先后了点呢，忙起着吃了，接住了先进用。听说嘞，南极丹顿，参与等他们过年，忙起打个了等配件了，解决了些皮，所以这不是个接着空的，这不是的，打个接着呢，解决了些就进穷些个。 제돈 저슬세 그분 이브르드 다크르제 산트가랑진 촌브르세 바당 데이팅 사시 샤브세당 리식 리니 담부 소제 데비에 므츠라지게데 나툰 자와 잉득 바당 종사 무바 당습 용르세기 저슬세 그분 남지르 돈브르 덴출라 녜니르제 삼바존니 란다바 돈이 임바당 나툰라 예십시 바스탕사바 제트분 저부 논바 지세기 진속리 랑샤 돈돈은 간처 돈출시 그 체르당니 여름쇼르 비출 토샹 판디르니 돈브르 간르시기 상체 망친의 전투용 한큰거 근근 니트데 냠드 도시부 찬충즈니 일릉이 땅부르 교데 니츠릉이 사투시데 모등 돈득 땅 저정진 통위 도시부 현시 저브르시니 제돈 저슬란 더그주르단 부은 콘돈시기 这次的写给比李空所写的留了一个我拉扎这个写给巴登甘克尔瓦作为你不得那顿拉泰克尔卡登家瓦甘克尔瓦南极的总理盲促着多克尔拉阿伦扫德尔基上清时中跟这次的写给比开人家瓦多云去了下级的跟德尔等你德特尔拉个季节盘地尔尼拉德尼尊重节雷斯蒂拉兰德尔基中间杰斯的七七不看配件先不就点你接比了瓦登 中间杰夫杰佩吉休息点你杰，人更可畏。过了十月，佩吉村入境边，加快佩吉娘们的家布人边，先冷存的，年份的北京的地。哎，看呀等哎，阿菲尔卡冷哎，拉登梅隆吉尼用哎，过了十月，佩吉村入境边，加快整理家，托人换这个等哎，实际行就把村吃了，先冷那些不嘛事嘞，浙江相亲的都是不是？ 过了十月，佩吉村入境边，加快等个，需要用的打击循环等等的，通控件清理的，通理件切都是接得了一万等个。
1: Zoli jenla gandil dunga. Harli mang bie li shi gorkwa jitra ksartin pye ba. Zhichang jen dunga, jangduk cibjira perim chula jitra harli jilang jia peji ngomjib pye ba bji. Shuk so siya yongchib ta semkrib pye bie jizhiri jir yuli. Xianlang zinja bie gwa, zhongkib shuk jamriu la chapkong jia chemki bie. Rangga chilchi la somjib shi di, zhongki pejin da xie jenjil dangsib shi ba dunga. Lagalin jia huijira ayashib dangsib shi di. Gola chibi peji sindrubjimbe jakib jia huamjur nyamli dunga, zoli jine. Jangduk peji, zhichang cibjiri. Mezhong jiri suwa chapkong jia peji rindul la lan tabi upar masli. Zhongki peji dunga. Gola shwe peji sunrubjimbe jakib dhaka dhanglip jenje thalai sachi dhiji dhune. Baxi dhanga bulang di. Afirka wima jimtani jakwe. Kamu lu. Ejiwe. Gangba ya. Kani ya. Mali shi ya. Mola chisi. Rangwanda. Afirka thoma. Sudan suwa jakib jil thumi. Zhongke peji nyamyong dhanga. Nyinyir nyamni dhangsabda bebi thani. Dhangsabda viripshi. Toma dhaga zhigjang shangchina hangzhiga ala baba dhe cho dhengi. Huzhig zhongchira anji zhongi, dachin zhong suksu zhongni, yilangni ni zhichang huamjur dhengi, jangduk peji. Zhongsab dharpib jijia laglin na tukshibshi. Xianlang zhanzhi Toma cifdan dhune, gola shiwi peji sunrubjimbe jakib jia peji nyamli na pepshuk zuwo yinxing. Jakib sosie dhanglip jenjian zhigchang la gandil dhongwe nyiwil jia yimko dheng chame. Dhanglip jenjian zhigchang perim cho jia peji nyamyong li, Gula shiwi peji sunrubjimbe jakib jenbi, rangshdanga nitsildang chanbi, peji rolima choshib shibri, mwukhoi galchini donchub shiyosri.
0: Ukalanga jifu zhongchirja magdun dodum juiga jizhang taka chikayi cai zhengnin zhengsong zhewi nyanjur tangshajir. Arasi nindi nangmur jifu zhongchirtan kwaagul shibali maga jenlamda khurwaadang ma shi zhigami. Ukalan jakib zhachag nitsi juiga cai zhengninga ngamu zhengsong zhewi nyanjur tang zomiga bini dandun. Jifu zhongchir bodo lisi ji sakil dang, dar nitsi ji sakil ji dokhang zogul mangu dang, galo shiye fuji sakil ji dokhang mayimbi zogul jiglan jabgul tebni yilngi rukhjur shijinbi irgangayin. Zeringa nyankan lanji, sanjir nyamdruk leitsin shat carsung, leitsin di zomdruk ba nyangshim cairang dang, zomdruk ngankarwa sonam cairang dang, tsomu jil, darkilwa dorji cairang, zachib darkilwa, ganchak cairang dang sonam rinchenyin, ladrun dang cemgun janyi ji, tenambi nyanlamda zhunbayin.
2: Chomchindara langh tansum ki chomchindara
3: chomchindara jenggu shasum ki chomchindara
2: chomchindara
4: Zashang Zivi Nyankun Chukpo Namba Che Tso Demu Yina Darta Che Chaka Nyanam Tanjuan Shambanda Na Tsongu Na Yangchuk Nyanchen Kang Wohkila Longchen Ji Chomchen Daraga Lianchen Yin Nga Derang Lianchen Donzimba Che Rung Roma Yin Derang Yang Namba Che Minta De Dada Chache Gendamni Nga Tso Lianchen Dala Sanxi Nang Var Rga Sishi Dena Derang Lianchen Di Nang Dayang Donzimba Che Rung Roma Ge Che Nambi Nyalim De Shtang Hui Deng Lhapsha Ge Gur Rdung Nen Gleyang Shtoji Among the so good as you be, and I'm but here religion, set the number, Rgassi. Dina Tumer, Tongun, a young Nienten Kantang, Jongong or Seiko, Zong a Zong among Session Niji, Sojib Tang. Tongun, a young Nienten Kang, Walker and Lunchen Tang, Amdu Nienten, Tongun, a Walker Jalam or Jangjo Nienten Kang. Seiko Zong Argani Lisa, Yakur, a young Nienten Chi. Zekuo zong argani kong chi ji nganjib shi bi, sabar ge pushtag mi, wujir stanghui den shin jindar gam nga bi, kag nyer ni pa la, minta de sanxi nang var rga si shi.
5: Sabi dam ji wamuk chan din.
6: Chomchin sanu nam pash ji ya lop shi ga.
5: Mi bu rin shun ji lo shu, warim chan di ji ya num. 中会拍胸个儿呢
6: 本根别见差错没多 我根别见那个是别当会当中国空更当生物人
5: 땀 결은 통과 양컴 먹게 열말로 열.
6: 아직은이 아랑 뚱자 망골.
5: 가망술 아르니 깨즈 올.
6: 스파가 보트미
5: 우체 땅회 단신 단들 스카바 나빠.

0: 마즈간 초닌 조지나 다 쪼빠 하스르즈 그 이거 암드네너리 들이 냐가 청르그네너리 버런도 나 돈드근데 무즈가 요야 좀 더더군데 그렇게 그래 요소 까트거들이 고 너가 요소 너가 친다 이고 근데 그렇게 안나 꾸카이 이고 가루디비 이고 지버런데 위니 그렇게 녀석이너리 세주 좀 친들이 위니 니 마사치 그 중데 촌촌이 조지나 그렇게 그마리 세지나 무비 그렇게 하스르게 쪼빠드간 촌이 조지나 리버런다도 좀 오늘이 예수님 촌라도 지자리 주버런데 위너리 위니 중대 촌촌이 조지난 덕하니 워크 그게 돈덕은 디라카니 세제리 이 합숙메는즈 가윤 마숙메는즈 긴지트나람 숙메는즈 올레 이르치가 나와수 카루 상다르즈 마르호나 쩨빠캅지 크트그라즈 치와니 샤추추자즈마즈 그게 간치 올레 디마치비 세제리 추자즈마즈간 촌이 조지나 그게 고마찰리 송나 디버런데 그게 보고리 타토초 그게 간레 세제나 어디와 다친마도 오늘 흔업지친마도 오늘이 뒤는 이 그렇게 묘하게 임영종은 그리 주어른 토그지 떨뜨기는 그리 옛니 중대는 떠니가 와르크 그렇게 묘만도 수그지와 이 출마진 수그지와 이 용은이 년그리 쪼파하스르드간 소나 쪼삐 멈실 급식지 드리서 이 먹구르가 구리 디와르니 그렇게 어서서 위샤니 년그리 름이느리 준 쪼삐 샤니 년그리 돌이느리 다 쪼파하스 그렇게 도토가 용근이기지나 뜻감우 옛느리 입질샤리 소나 줄마시 생근 저럽 세트머리 척하고 척고 고척고 요늘다 추르니 그 그렇게 코가스나 똥근다라지 척사자 나오만다라지 지라칸더니 그렇게 그머리데나 테나 템바카루즈클라카니 추샤 추촌촌이 조지나 즈와즈마즈 그렇게 간체인지리 도치 그 지금 니타세타는데 무스티가 세지 아점친도무인 푸치르샬이 송나 테르는 칸촌이 조지나 즈와마너리 고마샬이 송나 요늘이다 라라랍시즈간 촌인 조지나 철역권들이나 년톤부 못하고 소요늘이 타톤부 뜨가타고 소요늘이 모치근 못이 때문에 하친 그 뜨가티 달리 단더스그나 에프카드 요크 에프스그 요크 지나트 그녀 엄청 그라 그게 없을 적고 소요늘이 디라카니 그저아즈 그저아즈마즈간 촌인 조지나 고마샬이 소나 어떤 소아니가 죽스그 치가 왔니 년그르트 저아즈마즈기는 다트 너니가 짠님구나 산라즈고나 추르짐지르자름라즈긴 테누스리 추그즈와지 어레 워런더니 추즈와즈간 촌이 조지나 철규 삼바즈가 쿠트무즈 샬라야 틴디흐나 쉬마요크 린디흐나 짐디요크 어레 디라칸드니 코 쩨무즈 샬란도 치즈이나 쩨무즈 옌느리트 디한치 그세드리 떼르는칸 촌이 조지나 쪼파하르트즈 그르겐 도트가 용지즈나 까무 옌느리 쩨샤이 송나 마치크 샤파요 나마르 마치크 쩨르가요 나마르 쩨카단 고느니 쇼죠 오늘 뜨니 산근 지드르 쩨르스타 쇼죠 요느리 요느리타 추르니 그 그게 지었나 이거는 내가 샤파 치고 거는데나 디버런도 니 땅이 좀 좀지 용아도 치고 그게 더 자와드 그 뜸을 까차리 샤나 카마노 또 노또 요느리 들이럭 청아도 노치 요느리 디버런도 도치 그 자와드 감 손이 조지나 자와드 마드 그게 간체 나도 치고 따세타는 난다 뜸을 제가 뜸아뚝스 저리 그서는 나 뜸을 요느리 쪼파 하스르드 그 뭐 치그지 저거나 더 그렇게 그 치마치가 달리 남치 달리 요거 사요는지 원래 더 좋아서 그렇게 그 자신이는 어려 있는 말 딱 좋아서 세고는 때 그렇게 좁아서 그 그렇게 멋실라 급사들이 뒤 그렇게 까차 탐치는 능은 거 마셔 송나 어떤 때리 럭슴 그때 송은 어떤 때리 롱슴 근도 송 달리 디라 칸더니 그렇게 가루하면 꾸디요 용니 녀그 스테 스통 센초니 조지나 더 그렇게 리즘 디티나 타요느리 Kamana tondi tondi onri dosti karmani zontana stacistan nanan dmo chega seji arjem tsendamuri pchirshali sonarang gendardgan sonag zwazik kirge taji zwazmazik tondig shali yongjurang gendardgan sonas chetuk khirim mi tabjang tuk yondin mi tsotren go mundam mawnyoni khikja khirmawnyoni dmo g kirge nyemin no me nyangu lang sirang gendardgan sona kirge lachirang yo hemni nyang shikhin gmen tri de chinchola tgni nyang dm khin gmen Как химлы жар гусан радыгын, кох химлы мен булыг радыгын. Жиында терңырта озыган сона кірге, қызы азыгы кірге, қызы азыңазыға кірге, цон кеве чарчынды мұрифшыл готына, пчір шалі сона, таңа чигі аран конгуны кірге, чецгіз оңы етті, сымге кімінуна чонсың зынгуны, чигіні шалына жемчынды мұриф. Жиындың мұндың терң сонын жодына, та пчір шалына шқа суа пағы хиханчли гожери тери махисенчли гожери дагвжгни кирге хиханчи махисенчи тившана дамузгри та мартугчери та мунгашанам дуону мара нюкаганары боону мара тажендик шек циган цимжгни тенгизм солунгни се дипраши делги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Darjik shandam gergin namba ga karma te tu. Gatong tong chung of jetu nga. Gatong tong chung of jesum of den. Gatong tong chung of jesuk chu. Gatong tong chung of jetu of den. Gatong tong chung of jenga ga. Dinang chi tobe ka tung. Gatong tong chung of jetu of den tang chi a mami ka tung. Gatong tong chung of jetu nga lang ji kien jigti tobker. Gatong tong chung of jesu tigril. Rendi chone ingina danshi ang tang pshe chig pa rinshin gyala karma te tu. Argatang tang chung xam ga xig. Argatang tang chung xam ga ga. Argatang tang chung bje je xam. Argatang tang chung bje nga abdan. Argatang tang chung bje gnya ga. Dinang chi tobe ka tang argatang tang chung bje nga abdan tang chi amave ka tang. Argatang tang chung xam ga xig lang ji kien jig te tob kar. Argatang tang chung bje gnya je ril. Samay gafsa nang ro.
2: Sibi gong deng, zang wu lin chong bi, pa mi ji hib zhig nu ru. Hirub za ji gamar ji rin chig bi, zhung rub ji glor bub ko ma.
3: Ya shil cik u ma li thong bi, nyang zil jim jim ra sher bu. Chom chin dari zhig jin da lang wi, par gil ji rang deng ash nam bu.
4: Chom chin dara.
5: Ya chuk bu nam ba, gong ni cong mi,
6: 我姐是当会人心人的各位阿爸个可年你办的三十能的的那参的娘从明年那么的是个从这个把个谁比啊那几次路三十个路个他上的过这个小比从明三十能玩是个试试我们可是个干部那几次路这几年是有个那他次路就能弄就这他路路上做大概二大上个没多个那人总总是 Tsirmil kirgishyanang jinur tamchipu mitog uwek chumnu tarta tsarsonsk. Tadita naji tseloga njiktin kamga jinur data mrtuk wazginu sawu shi. Njiktin gishchi humu urganjun tamchila kada labzhahtongjogu kachimda gambu naji tseloga shanir.

Ta kun smer ji nar che che ti lu ni ma ma mi lo to re la

Sar tamchil di mo che yin zha di na na kar kar di ra zho.

山青白了，你牛儿那人了，羊家子公子咋那人了？羊干就和你跟菜那人了，羊那空老鬼西那人了？

Jamino tari ye tsuti mazamun chokahin tsuti chugalara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데모 아망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셈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Yada the Chichinanga, Nunibi, Nyankun, Jopunamba, Data Chichaka, Nilumton Johnson Bandana, Tong Najang Nyanchin Kung, Walker Long Chinchi, Tom Chin the Raglin Sengin. Jopunambi meant a thing at Tulin Sandala Sensin number, Rgasse. Dina Tam the Ning Tommy Nilumte, Gamma Drahi Chinjur Galungvi, Dizzy Lesser Gunuga, Donetsiko Dishiopi, Tommy Nyanjurunung.

야, 다들 친담고 냥큰 족보 남바. 다르타 체적가 년름든 존슨 반데 촘친드락 린생긴 참드니앙 참미 년름데 아랑슬 화든 등 당초니글랑비 상탕 열니 용요세르고 누가 랭시고 직시오비 참미 센시능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데모 아망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야다드티진당괴냥니비님큰쪽보남바 공리

0: 阿里在那个三个年纪，那个凌晨的那个高度下，那个狼是拉出来，那你公里长久些怕接近的，把整个整体些光那个可上把高度下不要。 第二个，可是上班的那个你懂你这个路个，大路个就拖几个村的，是那个是给带动的，他拍到乡里，整体通看，马路这个中口，他那种确实没得通，当我你懂你什么路个天津人，这个大路个就拖什么，他先说嘛，你这个样子，个人跟从讲，大整个咱拖几个村的那些个，整体这个盘什么错，这个能有个，那个人也当的呢。 다 참다 글럼범자 힌진더 게나 남다 체랑라 속만득시 단시 근로에 난드가 대릉글린 선디낭니 잔저드가 통통디스 레디나 토머르게 제 대릉그 린선디낭아 다다로군 토르지그 춘다니 패트숑이 점리 톰큰 아 로프초 냥저가 얌친더 게르마단시 라코릉그 大陆跟土耳其个西努个大中间的大物子罗努个，那个你他拉就巴巴伊努，然后呢，你家中伊努，扎吉伊努，得拉苏瓜伊坦达尼，罗中阿江这个东东子，你那个东的城东阿个，得那个个东西跟准，罗中阿江这个江村的卡本的台东康那个古洛克，亚罗中阿江这个江村就得么伊呐？哦，得么。 那对么，托么就能跟从进来样，呃，所以讲让那个这三个船那个去连成那个江浙东人的营业是太东个，给他们的些个，让他把你关键信息能够。嗯，也好。嗯嗯。听说你大陆个土耳其个船的呢，呃，就他马路哦，云南这样那个就从所有云南这个就开这个样那从人讲性格，呃，大个就土耳其个家长的船呢，他拍的相位，这么的引导人那样。 啊，他们两个男吧个，稍微呢就点点心的。嗯嗯。等你当地，啊，他们那个就打连城那个，站着当人也硬是太懂个，给他们联系当地当那，你给点那个连城的那里，他就这个周围这个家里这他们，啊，确认个地经个这个拍什么那个，学生都做这个呢，你等你家亲家跟他们搞的这个通通的呢。
1: 当阿拉在那天津洛杉矶可以等。 기겐소던덴진 예랑 송지 조더 소중시 쇼던 당 저던 소라양 지와 첨부신 지와 첨부데 아 같은 연구지 로마 페이지 원 자르크 로마 인비 코토라츠나 지 소친 게트르첸라 루지 푸슨 첨부에 빠레 아 나라츠나양 생크던 포파 제때 대위니 푸슨 아 지 소친 게트르첸부 베진 소친 소란 루지 푸슨에 빠레
0: 디딘터랑랑 소나양 아 삽시한 더 소중한 한 체니 삽시가 회장 대양 망아 로중의 하정 그 간이 너 망아 로그 다 땅이 아주 자능 그 소자 적친 나 소관디 마음 반지나 소친더라 소관 점주 그 지금 그슴 전한자 아 다랑랑 아리와 다 따위요 그 디던더 저랑 근 손진나라 다 정근 토르지 그 촌더니 시그 간디 펜 디 지 패트 쇼와 더 모리 론송 그 디던나 아 너주 망아 론송 논디 가정도 톰보 론디 손진나라 디진터랑 그 바빠이 노라 랑그 소중한 해리 노란데 시그 더 리오지 디젠 그 저랑 근 손진나 남진 남진 그주 소중디 치긴 바빠이 있는 더 종이 테니 갑다리나
1: 当啊，从今呢，途中个天气啷个给跟当啊？啊，马说啊，另外忙不重要的，呃，提前去阿拉村呢，呃，啷个你飞机途中哪里，呃，给跟俺爸个途中了，提点时间当，啊，这个咱提点送接送了，呃，伊拉当不重要的，呃，给跟去过这个视频里下了，从那样啊，年天去用这个视频，当，呃，可是啷个真正那个什么，或者讲忙不拉提点当，啊，三四节的视频，嗯，等等，你途中个，你途中空拍等着啊，嗯，空拍等着为他给清醒，嗯，对于俺村南京，呃，途中个南边，俺真正忙不西边的，哪里？
0: Nadidi, Dijent, Chuanga, Gunnar Shakuna, Tivin, Rangahamain, and Girgin, and Rangan Korik, Takhawa Hachirin, and Rangan Korik, Tarangarang, Ariwa, Namuzon, Nuga, Manati, Saman Sanginara, that Dijinkas of Jung and Jay, and Nakrin Torjigla, Swag, Jigan, the Twin Dios, Gayetas, Linju, Rivan, the Shiga, Tombu Chang, the Jenga, Johnson, Namjin, Uncle of Jung, and Bapa, is a particular of Jung, Kunuka, Kapto, Tilotanabazon, Sanginara, Tablums, Gayoka. 구이다던
1: Not Hutton IP, Gigan Ambagger, Hutton and Nintin Chinian Baton, or Hujunga Tablam, Mampushi, Rantuchi, Sam Loyan, Mampotampai, Rantuchi and the Hue Piguni, Hujundan, Gankerton, Nunkhita, Massember, Tonangalika, Skitan, Ranga, Dim de Pilika, Silangizoyan, Debbie Hujung Tenny, Aranda Dantu. Chongshishi Union, Ni Tati Timjun, Gigan Ambaga Tijin Jatankutan Hotel, Talon Sola, and Joan Yichinski Pare, Kiss Gigan Ambaga Hotel, Jiho Sola, Yeshu Shetan Talon, Somete, Ni Terangata, Timjun Namoshita, Hatson, Tokavare, Devi, Control Angini Quatum, Chimbuyam, Pama Yang, Hamani Latuna, Angala Nunfian, Junior Mepare, Hojunga Tobi. Yes, Gavi, Lichitan, Simpson, Mampopu, Taving Alatuna, Matata, Hujung, Sanduja, Tuna, Mamposki Jinson.
0: I did in Womari. Then the Mugu petition with Gandhi's got Hombos Glint of Sono Denson in Asina, Rang Baba, Shale, Dijinta, Rang Girginga Kalin Tsi, Hamaga Kalin Tsi, Tianchini, Rang Sonjina, Talop Chitan, the Shig, Yen Sobjon, Yukai Nug, Jewry, Tianchini, Jorang Haman de Sonjina. Dali his him Kanong Chola Yapchuta, Tikri, Tianchini Girginabadon Sanjinara, young Tambapai that Angel Hotel Yin, the Churanga, Nitandala Ram, the Mongori Toyo, the Janga, Janga Terang, Takabdan Dinanar Shakun, and the Mugan Jews to Sonda, Ta, Chutamag, Kirkish, and Bapai, non dear Leon, the second Tivendi, Dinada Terangalins in the Gilm Dirgili that Tang and Jigenter. Dal Hapata Chonson in a Tom Jung the Tarshan Songs. Dani, Tom Jung da Torjik Chundanian, the Mugji countries, Ayatas, Lint of Songs, Titan, Terang Lins and Dinoni, Kabdari, Chu, Gorkum, the Mosgara, Rasson, the Dina, Gorkum, Detani, that Tang Churangi, Quatin Shasan and Rangi Shenando and the Mokandari, you can jin turning it any Kabdas get on Torina.
1: Then you turn in the Arunka Sosi Gigan and Baton, Nanjan Yamdu, Yamdishipi, Hotun and Baton, Yemen Tinchin Hama, Yemen, Nitus Hoching is Hojunga Tuala, Simhit on the Mumpu, Peru, and not Pani Quatin Chispayan.
0: Adidi, Adi Quatin Chedina, Tachurang and Sonjina Torji and the Shigana Tom Jung, Topchong Tang, Mam Jung Tang, the name Tom Jung last one, the name Tarsin Songs, Tarsin Song Nayang, Maumpa Tarongina Kurge, Topching Gangizer and Batan Yana, Simjigger and Bam Bamram last one, the Mukur Tarongina, Maumwag, Tom Jung, Shawan, the Tarongi Zomek, the Jangi Chorang and Sonjina, Tauran, Homazgi Nuga, Sam Hit, the Maura, Dietang, Muntet, Rangus of Jong and the Papa, Maumpa Engina Chatskotan Yana. Murgit and Yana Kori, and around the Champsante Konogu Mana, Lapshins Ginger Jugging it and the Mbapa Juta, Hajanga Gachembo, Dinanjita, Churangan Sonjinara, Yang Talog and the Mugger Petition with Jumji Lung, Taninjina Tirangalins and Dinang Ashigi and Gosov John and the Jason Gushoning Achulins and the Janda Tane and Yantapani Quatin Shishavatan. The name Maun was on Sonjinara Ju, well, or a so jungle lamp can the Harley Yang V, Jahi Mondan Shiningo.
1: Oh, yeah, what is it?
0: Yanik of Demo.
1: Yeah.
0: Yeah, demo. Dito banamba kuni gichi ni ton ye tiglo gun thorji ke chundani petashon yi jamri thomken ma thoir gan chongkel tenen chong chera mar gham chang tang og ni ton ye sim lo ga tianjin zen zha ge da lo gun thosum tarsin lo ma ni zhe jiam chen na zhu gichi ke lma kapar ga kilim de dan shi da tang yi ta da lu ge thor ji ge chun da ni zhen ji pan sam zu hua zi lin tap song no ding yi ta da ti jin de lob jung gan zha di yi ni na ko rang gen son ji na tar kur ge da ge ge nan zha ha ma nan zha da chang ma ge ro ram da gan zha di tam ni na da zung yi ta ni kong ni lob zhu ge kap da zi ga mang po ri yin ri Di tang na jie lian qing huo ma zhe ge nang ni le xian yong a de mu ge ge huo ma zhe ge zhen ji pan sim zu ba yang na de mu ge pe de xiong yi zhen ji zu tuo song na di he na ko reng ni le zu yi dai deng ko reng ni la ya ju xian ken ru ge ham da xian ken ge ge gin deng qian deng nan ba zu ge dam ji le meng a zhe ge yuan er di jian ge qi de reng ge lian qing di neng a yang ko ge gin zindag namla tserangla tera gichi ikilima danshi iyo dina gen namla tserangla ga kapar gargin dhela yang di jing kurang gichi dal hobjung ga namba inna anja yangna karga jamjin daga ngay tandani girgin namla tserangla ga yang jantad ga tongtong zgil ya girgin namla tserang cho demo ina
1: Oh,
0: demo demo girgin tomir girgin ge shawaran da ge tesang ge thoni ang chu lin sen da ge chan da dang la ni yeng is ta dong ge lim de pen ni dina di gen te na rang chu lin sen da la jap chu dang te kri girgin ge lin sen ni kap da mang po ri na so dina de rang chon jin na yang mi sik ge shu a lo chu nyang chi ge jam chen da che rang ge ho ma ri na gen jin na da lu ni tong ni chi lo ge chu thor ji ge chun da ni pat da shong yi zhen jin da lang de mo yo ge di gen ge kon ni lo chu jam di nyang chi jam chen ku rang ge ra kap da ri ᱛᱮᱛᱚᱱᱟ ᱠᱟᱨᱜᱟᱨᱟ ᱤᱧᱡᱤᱱᱟ ᱛᱟ ᱠᱚᱨᱟᱝ ᱜᱤᱱᱫᱟᱢᱩ ᱜᱮ ᱪᱟᱢᱡᱤ ᱯᱷᱟᱱᱥᱢ ᱪᱚᱠᱟ ᱡᱟᱜᱞᱟᱝ ᱟᱭᱚᱱᱚᱱ ᱫᱮᱱ ᱥᱚᱱᱡᱤᱱᱟ ᱛᱟ ᱠᱚᱨᱟᱝ ᱜᱮ ᱜᱤᱨᱜᱤᱱᱤ ᱱᱟᱱᱡᱟ ᱯᱷᱟᱜᱟᱨ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ᱛᱟᱢᱡᱤᱞ ᱢᱟᱝᱟᱡᱤ ᱜᱮ
2: 그런 준비도 부전발 그랬더니 수수든 되게 오나 추측감아 이지 아 지시나 쇼라든 콤바나 쇼라든 콤바미나 쇼트게서 등나 타운 콤바미 그 콤바미 또 요치라 랑글리샤든 지금 이 요치라 콤르 타고다 영다 지 하라츠와스 영마다 지 다 그런 거 꾸미도 왜니 쇼타 팬트나 팬트싱부 오늘은 저캠바라 팬트싱부 오늘은 생캠바라 팬트싱부 오늘 뜨더니라 다 그런 것도 못 그래 안녕하세요. 잠깐 노트 녀석 잠깐 다 믹슬라 녀가 위니 됐더니 그거 진생 그걸 합샤르케 간디는데 근데 그저 텐진 산이 그 도마 제모 그 진생을 합샤다가 됐나 아들 축축을 해야 되니 근데 니가 그때 같이 안 했던 다야
0: 어디
2: 단 그때 이 전에다 그 람슈 친구 오는 그때 댕흥 그 다는데 당적 친구 들었던 그 김생 씨가 나 텐진 홈동 자완데라 텐진 동철 그 큰 그 도마 용 거고 뭐
0: 어디
2: 그때나 도마트요 네가 맞던데요 그나 맞던트 등신이 자치오고 뭐
0: 아니
2: 맞던트 등신이 자치가 너니다 치 도마 스티모 나자르게 오게 안

0: 다리
1: 디토니다 그게 쓰더라잖아다 겐크르 쓰기 즈그나다 겐크르트도 고트 만지라 와크 신경은 당는데 니 파츠 메트가 호브중이나 축구 디사이나 축구 다 로스처드 코로나 축구 데니 르크틀 상길이나 축구 데니다 리스틀 상길이나 축구 키 상길즈가 남등아 고트 이등나 키 신경이 치숭금이 끼야다
0: 다리
1: 신경이 치숭금이 끼다 용도빌린 디트로 용도빌린 뜨무글 호프그르모 어때는 거 쟁다 응출은 니그 다 로프냐 그 장친 수치 로프마 여러분 같은 데니 게긴 모 데니 단디 춤다르게 잡출라 텐데 또 다선 씨 니그 도르지게 토니라키 간디 에타 사와드랑 오늘모
0: 아리
1: 단디 그 응치 도스 만르그 로마그 니그 앙일크 콘다나 로마 통투스미다 그자라지 시르즈우코모
0: 아리
1: 디그나니 고가 응 니흐 담바가나 응치 잔다 니게 로프 니게 로프 뜨기나 같다 그모
0: 아리
1: 로프 뜨기 니게 앙일리 탱코르게 고가 응 니흐 고가 응 니흐나 같다 데니 로르지 탱코라 따도 직시 로마 요는 즈케 니흐 통초 니라 그자랑 합성 아니요 그모 디그나 응치 잔다르 땅 고가 니흐 담바가나 같다 니즈케 로프 뜨스모 그모
0: 네리
1: 돈비 오치운 데가 도트 디스킬 호마테오 그나 톤토 투라 갸브갸라 그츠 코트요 그라 디가 고글 호마 진짜 탐바나 아타 노춘 데다가 호마 그츠 나쿠야
0: 다리
1: 탄데도 콘데타 니 토나타 탄디오시기 차프라와더 톤디오
0: 탄데도
1: 콘데 톤딘 데모데 탄도노데요 로프트 장스 장센 탄냐스 장센 지 톰비 타 로프트 마즈 그 소브중 그 캔스라 데니 로프트 잠발라 스티스 이누 그 샤완데 콘데요 스칸딘 덴다데 랑노 텔라 다 차라와 쳇뚜그라 님마 미뚜크 쳇뚜 송요 쳇르 뜨뎨띠요
0: 네리 리리리 과든 쳇기르기 기르긴 그 코니 로토 냐츠 잔 쳇기 디긴 그 소중 그 남지른다 아 기르긴 선진나 토흐섬 근디 톰정 그 루흐섬부 그 기르긴 오니 타다니 그르그 루흐섬부 그 소중 그 남지르 더조지 시그 십차그 권이 갑다리 다디 당나기 줄린 선능더니 호조 냐츠 잠층그 다롭중그 남지른더조 갑다리 오나기 줄린 선디 냥고노그 로트그남바 버드그기 참득남바 존 선지나라 라호마르가 그게 로소당 조인난자 로트그남바 선지나라 그게 다롭중구 셰트베난자 안더 소송이 테나라 되지 로중이 좀 망부리요 쳇생 삼그 과진 치디나 권이 달로 통냐스가 잠생게르 코런 그 다성 그 점진 더존 선지나 다 그게 러는 그 바빠이 노소리 디한신이다 침득라 길긴소 그 고시 그 다 프로그램다 멍아이던 아지 고나 갑다에 기억이 된 그 지난 바존 선지나라는 너무 그 로초 패터숑아리 저쪽 같은 데 계승은 온다라 그냥 답안이 과진 최신이 디한신이다 제랑한 선지나 로선부 그 길긴리더니 다정 너무 그 점지 역할이 올라오는 데라 시그 일 참여 그 되더나다 당더 그 점지 등 데리다 등이 로초 그냥 저 얌선데 샌도 바양나 그 마웅와 그 샤와 같은데라 지 갑다 로소나자 영나 그런 게 지 샤는 또 니까 착한 자리요 근데 종이 타니 갑다가 통통이 나게
1: 오 야야 다 로프냐스 잔싱드 탐데 다 좀진도 뭐 예타 사와지 마몬데 또 마라니 그동우 진이가랑 로중아 메팔로미시 누구 안디바 이너모 다 데리 잠바그 파마니 그 산디 그 산티가 요청요 요청탄은 그 칸데트미니 다른 뒤에 쳇그 단디가 호충을 받든가 만든다든 바 돈든다든 바게 기계 남치 소청탄이 되어 담보요 그모
0: 된가
1: 또 옆이 김진기 다 호충 남치 지수 띠득기 땡 히지라 땡 땡게도 군데 니세나도 군데 돈 돈고 무이
0: 리
1: 뒤에 니글아가 그 호마 코로 남출이 오빠 랑진 동우찬 스키노 김진기 마왕아가 호충 랑카 하충 영제르 그모 뜨무그 키 담보요 그
0: 리
1: 승글아가가 딱히 승글따라 그 승글따라 다 멤버가 제일이 지금 돈지가 요아래요 그라 대튼 돈트비 뭔데임 쓰기요 영생 쓰가 나 그런 다 멤버라 삼노 그런 좀 좀 들모
0: 네디
1: 아랑서 하슴 종고 종고 와크 니가 와라탄 다 멘디 지금 돈도 숨고 마숨 다다
0: 네디
1: 다 아랑서 하슴 종고 다 맨 리르 타말라라 니가 랑진 다 좀데 고라 지금 너네라 멤버들라 지금 아랑서 종고 인고 고모
0: 네가
1: 영생 쓰가 나 멤버는 되나 용도 그니 참아 박쇼 왔다 네트 딩엘리 тэгээ зүгээр нь ямтх гэнэ хэлчихэд байгаа нүг ямтх гэнэ гэдэглээ.
0: Дэнгэ.
1: Дэгшиг аранжин зам уунгёд кечэн. Тэгний корон гэж шикад гоода да мэмбаг гэсэн нэг лидинг дэ кондела

0: 파킹 강그 들으기 오 멤버가 챌린도 본던 던트피라 먼저 시키는데 본데 선방무이
1: 네리
0: 저아무 다 로트는 영수 양팀치 촌베 호로 참아가 리데 심치 임바 망지가 땅니 다 합사가 니람 베파 침부시데 땅니 마우아나 파마통 머리라 팬톤는 그 너는 전통전 뜻뜻된 게라고 아리와라 먼저 시키요
1: 아키델 네리디디 과든 체그기 디나디는 걸 엔튼디는 거지 맞춘 거 좀 뒤세고는 그 커선바 너 거기 달리 다 제는 걸 호마로 그냥 저 잠튼된 손이 달로긴 시동이 들로군 토지 그 춘다니 패트숑위 좀디 톰노는다 죽은다 그 인지나다 그쵸 지 너가 지금 그걸 호중의 노라 양나 지난바그로 람다이 노그 다 잡줄진 안다 양난 디 담진다 조테는 글린 천진언이 지 갑다리 지난바그 니쇼고지 갑다가 망포리 능송 과정 제길긴디나 다 제른 그 지 잡줄자 양나 제른 그 계승이 너무 그 패트숑이 소쪽리 쇼 다쳐 죽었던 너라 계승이 논다라 다 그런 그 소쪽 향진 디냥식 양친 당타는 이제 그런 게 참덕 영나 너 담지 그 차베니 그나 과정 최신이
0: 되더나
1: 되더나 다 마음 반 전진하라 영 그런 거 길긴다 고나샤 고노는 그지 그지 고열고 있는다 마음과 그 남칸등 할리 영위 자히 몬덴셔 되는 지금 다른 길긴 그 샤와 그 대선 그 전이 영 지는 거 줄린 선디니 장자 당리 린 선디는 내 갑다리 논달라 향 탁바니 과정 최신이인
0: 오 야야야
1: 야 길긴다 네 그 데모
0: 야야야 데모
1: 야 자히 델라
0: 야 자히 델라

0: 야겐 넘버 다 히 쳐디 모이나 디모 디모 노 디모 겐라데네 토므르 데랑 글린슨 디낭아 고르기 자오노 글랑신 기나 쵸담 바춘 그 점제지 나그 크선반드 고르기 자비오 다다 로그 니 토니 쭈 로그 토지 그 촌다니 제랑 그 다샬 냥스 그 얌츤 디 인손지나 페트 쇼와 그 점제인데 토비오 그 디당나 고니 다로 쪽 냥 냥스 그 얌츤 자다니 겐나 남라 제랑 남바니 가서 다승 그 점제인 다등 제리 잔드즈가 통통리에모
1: 아 연지가다 김통지 정말 또 흐치들 같다니 판청거 운동 그 너무 있나 단도 본 드바스 또 본데이나 하는 게 쉬고 뜻은 나른 게 있나요 김동인 비차니스 분들 다 그 인지나라 뒤 진짜 다 수군도 목숨이지나 다 소소르나 죽고 갑다나 죽고 너무 이니 나 또 너무 이니나 다 소중 세퍼스 군데 아랑 뚜고 rāngzhīn yūgī wāgīshī, tā sūzhōng tūgōndē rāng tūkō rāngzhīn yūgū gōzhīn wāgīshī.
0: Rī.
1: Tān jīkhtān tāngā shāwā kāngbī yu dhīmā rā tūmrī, tē lā gā nāng zhī, yāng mā rāng tūgū yūgū.
0: Dēngā.
1: Tā tāngā sūzhōgō rāng lūgī tā nā rāng jīnā rāng sūzhōng dā, tā khu nūg jīmā rāng tūgō dāngjīnā, tā sūzhōng lāglam tā dūvī māng zhī yīng zhī pīkī shā gu mō.
0: Rī.
1: Tē tūmā tā nīyā tī jīm tā khūlā sūzhōng jēpān tūgōndā bīyāngā chā mā nō, tī tūgōndā rāng nīpa chāngi nō. Tōgō tē rāng tōgō dēshī dēngu nō gājian rāng jīn tōgō tē jēmi kī nēm tā kī jīn tā sō sō tō mī rō. Tā tōgō tē chika chāngi rā. Mē nīki chāngi yīngi nā tā jīn tōgō hui chā tā jū tōgō tē yāng gājian rāks. Hui lō nā chū gō tā hui lō jī nā mīr kī pē jī gā tā kēn kī yīn zī nā rā chukko. Tā nā dāblān khān lō kī jā kū nā chukko mīr kāng shī rā pē jī yāng rū gō tō mā tā hui lō tāng kāng chā tō mē kā.
0: Dīng gā.
1: Tē tāng tā hui mē gā tā khir kā chit tā tō gō tō gōng pē lā yā rā gō nā. Tī hān chī kā tā rāng gī mī ngā rā kā kāng rī gōng bō zū lān gō nā kāng yī nā rā tā hui lō tāng kāng chā tō mē kā. Tī kāng gā yāng tī jīm tī yī nā kū lā tā chī sō gō nā rā hui chā nā pā tāng. Hui chā mā tō gō nā mō tā jū. Tī hān chī kā tā hui chā tē pēn tā jū nā tī tō gō nā tī shū nī tā rī wā rā sū sū yā mī sū gō nā rā.
0: Yā rī.
1: Tā mō zī tī. Tā tī hān chī kā sāng gā tō nā yī nā tā sō zhōng sō gō nā tā chā zhī tāng chā zhī yō nī tī hān chī kā tā chī gō nā rā tī chū tā nzī ngā dā xīn tā gō nā dā dā ngī wī tō sō nā tō gō nā kā. 다 샤와 강실이 나라 다들 그때 세팅가 이쪽 차지 잡고 그리 샤와 강실이 전원 데다 차지 그때 했던 거다 아 디진트 소중다 차지 그리 됐던 거다 그쪽 중에 기긴가 고디 누구 샤와나 좋고 장지가 뒤따르다 그 용접시 그거 또 토미 리오 메모트니 차지 요파다 그쪽 중에 다 그게 아무리 요파 뒤추 단진 제기는 그 고마시긴체 다 혼고스나 노토스간 지나다 실레 뜻은 좀 봐진다다 비즈 렌트 비치니던 자리다 그게 소소도 기다미야
0: 네리 네리리리 리그는 고니 저런 거다 어 참당하게 놈이 된다니 디긴 거란 거 샤이데 치기 로소 당니나 너 쇼 섬도 모즈가 과리 갑다에 기억 되나 고니 아 너가 로쪽라이나 길긴 남바니기 갑다에 고노 고름 전내라 디긴데 그거 다 점지즈 간다 모즈는 탐는다 그 잡룩나 다 길긴 땅 참덕 그 잡주다 람덕 바춘다 속과가 담질만 보리요너리 뜻을고 디겐거 저런 손진나라 디긴들은 거 샤인데 갑다에 로소 근데 요거에 누구 챙겨 다선 그 점진다 다워즈 눈 탑송을 이동난디 다시 아이엔 손진다 뭐 그 점진이 눈에 요 근데 그 소차가는 그 소중 그 남자 중에 타는 게 이런 거나 갑다리 얘기 요가 이는디 샤이존 손진아 디 청그 소중 그 남자 중 참어진 난다 중에 타니 갑다즈가 통통리나
1: 뭔가 그 진든 그 참게 있나 다선 우드나 저거 띠진 거다 잔지나 죽어야 되는 그 가운데 끈이 나와서 들어 아주 가빠졌다거나 냉친다거나 리츠고 소라 고쿠리 미드가다 소중한 좀 봐 있죠.
0: 여리.
1: 다 담비 송진 거다 괜찮다. 연된 말 있으면 비 있으면 도 세수도 뭐 요 같은 거 콜라 트윈지나요. 나요. 소중 조금데 좀 봐 치치더니 근데 또 근데 있구나 가신 그 요 그러면 뭐 치더래. 예, 지금 전에 인자다 수능에 수고 티크는 좋고 그런 거 진짜 근데 왜 저리 영 회자라도 로그 있는 빈 콤바도는 회자 됐다고 하신 거 가서 회자 남은 것도 그 팀이 로그 데이터 절 됐다니까 너는 너 지던 카다시 주도도 돼야 가. 비한치 그때 그 누구나 잼바도 통이나 기기나 바고 고비 있는 거다 리샤스 그 타도다 지출 따라 용접해 봐다. 비한치 그때 소중 이런 건 갱크 집도 마스마스 군으로 다른 그 투어 그 접차 집도 민진 신이 아랑 똑비 검증 소수 리샤 디타터 다 용접해 봐. 그때부터 시간 맞추죠. 다 지금 정라 그 수도도 그때 수면 받다 조금은 주죠. 됐어. 이 한치가다 디진 또 회의 시샤 들고다 사무통도 하지 못다.
0: 네디.
1: 산지 또 도는 거 루티가 군지 인스고가. 대통령다 디진 때 리샤는 드나 호셔도 맞다도 그때 그 알루 심무 군이다 난트 군이다 용접시 교토도 그때 그냥 알아서 그게 뭐 가지고

0: 잠릉 이렇게 과연성 테레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냥큰 족부 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데야 랑종 잠능 르제치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아동와 하흘레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 중 뜨그모 세르중 시바 멘테다 통지 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몬 동스팅 흩글라 차크르글라타 랑이 나무 총통 차오 메버데 가이거 고조라 아용거 고조테 그흐흐 합다라 간다니레 청터지디 나모디 머클가다 땅지 알란다레잉거

야. 영어 참문 아글 다 터세 지바야. 영리도는 메라 타줘라 진주르야. 영어 자크르 비타뉴 마친데르야. 영어 람다 페파타 영니 지숑야. 영어 또는 세라타 칩질 치타야. 영어와는 오험보다 초지지라야. 영어말은 모호증다 대지지라야. 다화티다미다 녀들지요라야. 다하영틀타하글다 장섬지요라야. 야테다스코코다 대지라야. 다하테므나 자하크다 쇼즈지야 아마가와스티리타타 디치르야 훈치엠보지흐소타 음츠르야 야만비로호토타 찬다치르야 야하자루스크흐크타 음츠르야 야 초친사디타 카루치야 야한리탕라한로타 쩐다치요라야 나탕통타오타 멤버티초야 야한소고트가하루타가중상치라야 페버고누리히트루타 쩐다치요라야 리힌다 밀글흐나타 린제 칭조르야 더로야 냐고타 로칭리타야 더하달라 냐고타 다칭리타야 여드스마나 지타 뚜와 칭초르야 더시가 냐고타 시그칭지라야 따따로 띠라따 머슬지니야 더하차와롱그 딸금창지르야 영아시토마따 까라지등야 영아스마하슴따초빠진다야 다창통초우따지지지지야 디히탈로 소고종단 참모치라야 영가남라 차르치탄 종리 지숑야 영사라 시흥타 종리 지숑야 영타피로 영타 영리 지숑야 디히치 분지흐자타 영리 지요라야 고나 챔부르 칸칸 탄 잔글레 지올라야 나하

Hey, take a shot, no, go, you're not it. No, I'm not going to do this.

tsu je nda ho si ha la ngar ta ndo

kagandaho si. Aro nga lu

타구 알아예 공업샤 알리조 공츠르드가 타구 알랑아 스르타 앱자조 옴제요 타구 알아예 나타 나조 유니모리구 알랑이르고 자지조 지니샬아요쿠 알아예 츠근그르 마조 고르크마드가 요쿠 알아예 샤알라 마야 알람그 타구 Alangar marga undi lam nitga tagu Alaye tsigib sha alizo tsigib kumantana

Aro ying a tong mga zogu yang le, ra gu zi

Asa lo da wo go,

수주연은나의고아사르다오고지아라초르토로키찬으고미에브르타르고아사르다오고예카초차니끄

아로 초성세로 그거불짜고 아살라다오고 나르타르쳐능글랑이네고 아살라다오고 아로 치르타니르슈크영이네고 아살라다오고 예사마쇼이크티와고 아살라다오고 아로 초르고고멘 로저연나예고 아살라다오고 초능나르자와쿠라예고 아살라다오고 아로예 망어조능글랑이네고 아살라다오고 치츠그코트 신트나르

알랑아 총오 양드가 고 예예 알갈로로리에 야지 하론더마 어잔드가 고 예예 알과키 카나네 고디

하루 종아 누구라고 예 알고 같은 것이 뭐

아사르라오고 다치 땅카 카야 심은 거고

아살라

아살라 호고 예츠그샤노 나야 냐나그고

Alaya rugu chora yang ha gnyagi gu alaya

Алаң ұра таң ұрмығыз отырып жүрім қарайын әңгу.

Alang abrak ang gaya ng azan na choy ng guzi.

아로야야 사마셔고 이끄고이 바고 아사라라오고 쇼기라마은자지인나고 아사라라오고 나초나나샤지즈가고 아사라라오고 존자 땅거 냐마시르니나고

아로치 꾸나 땅가 냐마 시르냐나고

나 고모철어디 나무초고 아살라오고 하루에응어세르고동천하루고 아살라오고 초르고미루자이나나고 아살라오고 나초나너샤쯔즈가고 아살라오고 하루 좋은 것도 안 가냐 마시르냐 내고

Hello.

하루에

하론다 여르티가 과자종노네 구디 하롱샤클레 과예르관거르질코티 하로예너가자종노고예르관거시모니 하로치샤샤고예르과충아츠브크라키 하루에 너 쇼트나고 에르과야 오트나 키디 하루가 신조이 뭐고 에르과 말질려나 중무니 하루에 샤타스고 에르과는 비데모 키디 하루는 머르 뛰고 하루가대 친나촌네리 하루가르고 촌네고 하루가대르질코티 하루추천을 하노고 하루가저침트저니 하루치요 하마고 하루가녀가츠브크라키 하루에 너 나를 자고 하루간 뜨거나 뜨는 너 키디 하루에 망을 쏘고

0: 자시 메톱고자 비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똥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똥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스마와 사른게르 냠주고 자르통샤제인
0: 소는 워스클가봉친
1: 소문 워스클가봉친
0: 사른게르 냠주
2: 디촌의 녀르스마니 디촌의 녀르스마등 가르마 냠니와 디친의 세리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Tsormuna jangzhuwa nyanchin kheng woshkila longchin ki nyan shiwi linchina huanda tangchar sung kielchi nyambar kwa zhanchi.
1: Dana Beijing ji di su lwudin yin.
5: Namo gi tunji, pege gi lamne nyanchun shu. Kandilin ji ni sanshinba ni, Zhongya mima guinkyob longchin likung gi pege chin lam yi.

0: 中央弥漫关键隆清裂控仪，中央弥漫关键隆清裂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생글린 예군 감사 샴라 선교를 냠자리 선수 위임 팅디 선교를 기낭 된소니
2: 지진 빙키 썰도 담겨 중